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국과 키르기스탄에 있는 따뜻한 목소리, 여기는 K2K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이다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키르기스탄 배누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오는 손님들, 라하트, 메림 씨, 그리고 메가임 씨. 라하트 씨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왔고, 메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그리고 메가임도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좋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웃었던 날과 힘들었던 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청자의 변화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마스타로마토아르만달 크르크스탄 메네카리아나 바일란스 트라간질루은 볼 K2K 라디오스 비근쿠 에피르든 알파르치스 메나이다 비근쿠 체마브스 카리아다 자샤간 크르크스 게린데는 바야네 멘 전북다 라핫 менен бегайым Чаланамдо, мерим Кёнгидо жашайт. Жашаган жерибиз жана тажрыйбабыз ар башка болгону менен баарыбыз эки өлкөнүн маданияттын жүрөгүбүздө алып жүрөбүз. Бүгүн кубанычыбыз менен кыйынчылыгыбыз жана кандайча өскөнүбүз тууралуу ачык сүйлөшөбүз. Азыр биз менен мерим.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온 메리입니다. K2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마츠다르브, 민 경기도 동길겐, 아트 미림, 스테르미는 K2K 라디오스 난조롭잣가늠아 관우시다만.
2: 안녕하세요. 라하트입니다. 저는 조선남도 목포시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마스타브 мен чолонумда жашаган рахат. Бүгүн жакшы ойлор, жакшы сөздөр менен бөлүшкүм келип атат.
3: Аннасео бигмаймида. Чыгым чокум касымы турожуман, солчукага чимикке яйкага кесимнида. Саламатсыздарбы? Мен атым бигмай болот. Вирас толкундам жатам, бирок ачык сүйлөнгө аракет кылам.
0: Чи күрөн хан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는지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아내는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메린 씨, 한국에 오기를 결정할 때는 마음이 어떠셨나요?
1: 처음부터 한국에서 살게 될 곳이라고 생각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언어와 새로운 가족 관계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마신다 가리아다 제샵 기름 냅주는다 올로고는 메스민 이기지 고안우치다 고르쿠누시다가 볼건 아이르크차 딜 전화 장울블루 미닌 마밀레 미나단 틈산스 들어간데 바이쌈
0: 한국 좋아하는 것과 한국에서 매일 생활하는 것과 다르죠. 라하치는 어떠셨어요?
2: 네, 맞아요. 처음에 드라마, TV, 영화 볼 때는 한국이 되게 솔직히 거기 드라마니까 좀 달라요. 이제 실제로 한국 와서 살다 보면 여러분 좀 힘들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남편이랑 좀 소통하고 이제 많이 힘든 생활도 많이 넘기고 이제 지금은 좋아요.
0: 그래요? 미가임 씨는 한국에서 도착했을 때 첫 날을 기억이 나시나요?
3: 네. 건강이 엄청 크고 사람들을 빠르게 움직여서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신기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저는 여행이 아니라서 이제 네. 가족 구성원으로
0: 살아야 한다.
3: 네, 네, 그 생각이 엄청 이제 지금까지 기억해요.
0: 그랬구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네.
0: 우리는 가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향이 추억, 부모님의 사랑, 익숙한 언어와 음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마당 가나의 메스 아홉 개 되는 맥앤드는 에스큐리스는 아테네스는 메린 다너스 텔레비스드 다마우스 전화 결책 투라로 코르코노다 알라겔레비스 한국에서 처음 보고 가장 놀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 네, 한국 사람들이 걷는 것도 일하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정말 바른 곳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Кореяктардын негизи абдан тез баскандары, тез-тез иштегени, тамакты дагы тез-тез жегендери бул үчүн, бул мен үчүн абдан өзүнчө бир шок болгондо айтсам, башында ошол ылдамка көнүү дагы мен үчүн абдан кыйын болду.
3: Туура, рахат. Отдышасная.
2: Чом Хангук вассете, Конганг если точакал темада, его кун Конганг поданен, кэте нанен шипилюал вакодоньо, кэте Уринаранен кёлюго нун нэринен шигиэссэё. Да Хангук оника пиого, сандыр помен чунча чороксэгиэссэё. Кого пого теги, камжонги азыккачи намун го каттайо. Да, кого чейл чоун камжонгиэё.
3: 내가 있는 충격 어떤 문화 충격이었지?
1: 아, 천대말과 반대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산에서도 옳은 존중하지만 한국에서는
3: 말투를
1: 네, 더 심하게
3: 심신하게 걸려했으니까
1: 네.
3: 안다 시기 한다이 간다이 차이 슬록 포인트 차이 급겠는데 아즈레 배가임
1: 아주 좋은 노래 120바야스탄 에네틸 키르기스탄 노래

0: 우리가 사는 지역 이야기. 저는 전북. 라하트 씨, 비가 임시는 전남. 내림 씨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한국이 안에서도 지역마다 말투와 음식, 사람들 분위기가 다릅니다. 전라도에서는, 대에서는 전라도 밥상을 상다리가 헤어진다라는 표현이 자주 듭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손님에게 넉넉하고 대접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남도는 정도는 말보다는 밥상이 먼저 보인다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맨 전북다. 라핫 메렌비가인 전라남도. 메리민 경기도자 사이트. 아비라이막든 칠리 타마그 마나이 아르바시카. 전라 투라루 전라는 다스터콘은 스톨든 부트 이렛 아탈랏. 네, 아이찻. 뭐, 담학든 몰두구나, 자나, 갱, 베일딕든 빌드렛. 나긋, 추득든 메리, 아, 메리민, 쇠든 모르다, 다스터콘든 거르넛, 대, 바이토가 벌었. 라핫, 시즈, 아이트케테스페?
1: 조롱남도는 맨 Кыргызстанга аябай окшоп турам. Кени кыргыз элине окшош, кичипейит, өздөрү жиберген тамагын элдерге берип, элдерди сыйлап, ушундай жарык көр адамдар ушакта жашашат да. Негизи эле Кореяда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ушу биздин эң таттуу тамак биздин региондордо экен.
0: А, Чаланамдо ироке пён бого сипсинида. 전남이 바다는 생계를 키우고 남도에는 밥상을 사랑해 정을 키운다. 전남남도 문다이 수렛된 전남든 댕이즈 으르스칸 으스트르스 투슈툭든 다스타르코노 메림드 으스트르트 메가임.
2: 네, 그래.
3: 맞아요.
2: 어마어마. 고신이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몸에 뭔걸 오느라 고생했네. 밥을 먹었나 곱게나. 반갑네 밑에서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웜에 그래 고식이 겁나게 되긴 슬슬 골든나도 알러스 졸던 게립 차차는 거 담박 제든 비 세니 긁은데 앞당 코바니시다면 되긴 주루만 아이베렛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길이 많다는 곳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웃이 대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아르카이사이 막단 자나 얼굴은 길게 나담다르 초고 자샤간 제 경기도 졸도르 고슬간 아르바시카 담다르 장 고슬나다량아 대와이토루가 볼옷.
3: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교통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이 가깝습니다. 생활 속도는 빠르지만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경기도도 지는다 트랜스포트 아이와 응가일로 기릭두 자일라르다가 아이와 자카나는 자쇼수테스 아르칸다이 아담다르미는 조국상 볼옷 단수가 미끈치룩 급 아담다르 어두급지르데 바이트상 볼옷.
0: 한 단어로 표현하면 메림 씨는 경기도를 다양성이 라하치는 전남산의 인심, 비가임 씨는 전북은 전통과 따뜻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르쇼즈맨의 나이짝 메림은 경기도 아르툴룰룩, 라하치 전남도는 갱페일득, 비가임 메림, 맨 전북도 서울자나 질록댑 수류땡.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활 방식까지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메림 씨는 처음에 시부모님들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3: 한국어가 부족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잘못 대답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좋은 마음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가리에다쇼 가리틀 브린치쇼 나찰 볼건독단 수로는 투슌비 조보소 토라미스 조비라람부 대입다가이바이 꼬르꼼 수정구르쇼 이샤리켓미는 작신 예팀데 굴수뚜그 아리켓 클럽 게레저탐 디셈볼로트.
4: 좋은 면허가 되려면 명절 음식 잘 하고 어른들에게 자주 연락하고 집안일도 잘 해야 되는 거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좀 힘든 쪽도 있었습니다. Кореяда деле жакшы келин болуш үчүн кыргыздардын келиндерин деле көп нерселерди кыла кетиш керек. Кайнене, кайын журттарга чалып, чогуу жашабасаң, чогуу жашасаң, үй кызматын кылып, кадимки деле кыргыз келиндерин деле милдеттүү деп айта кетмекчимин.
0: Бүгүн
3: мен мисалы үчүн ошол жаңы келгенде кайнене менен таанышканда, кайнета менен таанышканда аябай жүрөгүм толкунданып, алардын сөзүн жарым түшүн, жарым түшүнбөйтүн да. Анан кийин кийин мисалы үчүн кайненем бир сөз айтса, мен аны аябай травмасына кабыл болчумун да. Анан кийин уже азыр көнүп калдык бири бирибизге. Кайнемеме аябай ыраазычылыгым чоң, себеби кайнем аркылуу мен көп нерсени үйрөндүм да.
0: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르고 언어, 문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만큼 우리가 한국에 대한 사랑이도 넘쳐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이 말마다 천년 빛나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도 작시스 자름 이르스, 즉 좋은 말은 절반이 행복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리아다, 비로소 sözmenen minglen karızda degen tölögü bolot deşet. Karızdarda jakşı söz jarım ırız degen makal bar. 지금 우리가 언어 때문에 울고 있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우리는 미가임 메림 씨는 어떠셨어요? 어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5: 시장에서는 사투리로 가격을 바르게 말씀하셔서 다른 금액을 틀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자르 가오쇼 바르간다 디알렉트는 테즈바는 아이트간다 투람에 삭차 베러간 우출라르 먹은 브록 친다 아즈르델레 오쇼 우출은 바르 아즈르델레 투람에 세습다 올람 급 우출다.
4: 어르신이 왔다 정말로 야무지네 라고 하셨어요.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다 보니 긴장입니다. 긴장 말이었어요. 미리 울기시 물다 옥박한 술들도 왔다 야무지네 되겠는데 맨 비로소때 오고 많은다고 비로소 프라이즈나시니아를 가도 올라댔겠는데 맨 자만구로타오 됐음 그래서 아이와 부식 등그색겐싱데 막도 같았더
3: 편하게 드세요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라는 뜻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자세만 바꾸고 음식은 조금만 먹겠습니다.
2: 네.
0: 주신익들. 아즈르보서 지금은 우리가 음식과 명절 두 문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좋았던 것 음식과 가족에서 자주 만들어주는 키르기스탄 음식이 무엇인가요? 가리아다 가이스 타막도 작시 그룹 칼등스달 자나 위블룡스대로 가이스 키르기스 타막은 그룹 자, 사이스즈달 얘기부터 지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라하치.
4: 집에서는 자주 만드는 음식이 된장국과 비빔밥 좋아하고 자주 만들어요. 비스 가리아 올루뚝 타막다른다가 지난다 위던 작슈거르치스 안한 자나가 소야 파스타스는 자살간 소르포 안한 바른스달 빌겐 비빔밥도 곱 자삽치스 쟁일 자나 와끗가 넘드 바이달로
0: 비가임치는
3: Мен деген ошо Кореяга башында келгенде ачуу тамак жей албачум да. Бул менин аябай бир эмем болду себеби ушунчалык ачуу мындай жеп көргөн эмесмин да. Анан ошо мен үчүн специально издеш керек болду да. Анан ошол убакта бульгоги, чапче деген тамактар аябай жакшы. Анан кийин ошо чолонан жашап жүргөндө ошо деңиз азыктарына көнүп калдым да жеп азыр өзүмдүн үйүмдө эле отуруп жей берем. Балама болсо Кыргызстандын борсок ошондой плов басып берип турам да.
0: Бегаимши кирген борсок кырон эмшигим чачы
3: мандырганайте
0: айманы чуандайо.
3: Не,
0: Нампёнын чуае.
3: Нампёнды чуае кырым чоком эреке. Эмшиги маши тареника чоком индрою.
0: Крея. Кирген беримшинин чачы мандырайо. 키르기스 음식을
5: 집에서 원래는 남편이 키르기스 음식을 별로 안 먹어서

0: 음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자주 만들어요. 필라프, 한국어로 보면 필라프라는 음식이 있어요. 플로프라고 하고, 그거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살 밥을 먹다 보니까 밥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볶음밥 좀 비슷하잖아요. 플로프, 필라프는. 그래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머르석 있고, 머르석,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샤슬릭. 고기를 많이 좋아하죠.
1: 네, 맞습니다.
0: 라하, 딸이 좋아해요? 고기?
1: 우리나라 음식을 잘안 먹고, 근데 고기는 물론 좋아요. 유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고기 좋아하니까,
0: 네,
1: 진짜로.
0: 맞아요.
1: 고기면, 고기순이에요.
0: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자주 만들어서 먹어요? 아, 남편들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뭐 만들어요? 키르기스 음식을.
1: 저희는 지금 이제 한국 음식도 잘안 먹고 우리나라 음식도 잘안 먹고 편한 거, 바른 걸로 이제 거의 간단하게 먹는 음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뭘 자주 먹어요?
2: 아, 원래는 내가 키르기스 음식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로모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0: 아, 오로모 어떤 음식이에요?
2: 오로모.
0: 뭐가 비슷해요? 만두?
2: 우리 네, 만두랑 비슷해요.
0: 그렇구나. 메가 임신은?
3: 저는 집에서 우리는 비슈바르막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키르기즈 음식을 많이 익숙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아프거나 이렇게 갈때 키르기즈 음식을 보고 싶을 때그 음식을 만들어요.
0: 아, 그래요? 너무 재밌네요.
3: 네네.
0: 네, 지금 너무 맛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고파요. 배고파요, 애들이네. 지금
2: 배고파요.
0: 우리가
2: 저도요.
0: 맛있는 비빔밥으로 먹으러 갈까요? 우! 전진우 오면 비빔밥이지. 순간을 많이 틀어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키르기스탄 한국 K2K 라디오입니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음식과 힘들었던 순간에서 어떻게 힘들었는지 지금은 우리 아이들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있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 키울 때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었죠. 문화 다르죠. 언어 다르죠.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잘 키울 수 있는지 한국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핫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핫 씨, 아이들 있죠?
1: 네, 아기 한명 있고, 여자애고, 올해 9살이에요.
0: 아기가 9살이면 지금 3학년?
1: 2학년.
0: 2학년, 네.
1: 네.
0: 2학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말 너무 잘해요. 그죠?
1: 네, 맞아요. 많이 노력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나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0: 네.
1: 어떤 언어, 한국어부터 가르칠지, 아니면, 자기 언어, 키르기스어부터 가르칠지, 아니면 러시아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류의 나라서 대부분이 러시아 말다 알고, 이제 소통하고, 대부분 러시아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은 물론 이제 아빠가 한국 분이라서 무조건 한국말 할것 같았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나는 자기 언어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애기한테. 이제 키르기스어는 가르치려고 하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많이 없어서 제 주변 사람들 다 러시아 사람들 아니면 서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거 러시아 말 가르치는 거 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말 선택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목적 세우고 이제 애기한테 이제 러시아 말 가르쳐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기가 이제 안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한국말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무조건 러시아 말만 대화하다 보면 이제 지금은 애기가 이주 언어 하고 있어요. 러시아어, 이제 키르기스어, 한국어.

0: Қайын, өзімдің баяғы, өзімдің ішкі дүниемді қандай балаға бер алам деген сұрылыр жаралады екен балалы олғындан кене. Өзіңіздер білгендей, баланың атасы Корей мұрзасы болғандықтан, екі ұлыттың адамы бірігіп жашып атқанда балалы олғынды шул ойлар жаралады екен да. Анан мен қызыма қырғыз тілін үйретейін деген ой келді, бірақ бұл жерде тілекке қаршы қырғызстандық, мен жашаған регионда қырғызстандың элдери жок болду. Жалгыз үйрөткөнгө аракет кылдым, бирок болбой калгандыктан анан дос тамырдын баары орус, же болбосо жанагы СНГ өлкөсүнөн келген адамдар болгондуктан же Россия орус тилин үйрөтөйүн деп ойлоп анан орус тилине аракет кылдым. Буйруп кызым азыр орусчаны кенен эркин сүйлөп аткан кези, бирок орус тил менен деле сенин ички дүйнөңдү, руханий байлыктарыңды бере алат экенсиң. Корей тилинде балким мен мынча бере албайт болчумун да. Ошон көп аракет кылдым.
1: Чоңбал теминий иягинен экумен айга тоону ижиону ако Россияо, Киргизо, кирго Hangogwa dean aiga neomu joeun gyeongeom geurigo aiga geureumyeon Begaim sineun
2: gokjeongdo daego gesok eotteolka irekke hamyeon jeolka irekke mani senggakhaesseoyo kureso nampyeonido mani doajugo ijeneun uri aegiga japek spekter isseogajugo kureso uri는 한국말만 사용해요.
1: 한국말만?
2: 네.
1: 그래도 많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 아, 1학년이에요.
1: 1학년이요? 네. 어. 아,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2: 아, 이름은 시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이름 오영진.
1: 아. 그냥 한국말만 사용하고
2: 네. 네. 네.
1: 그래 좋은 거 뭐. 그러면 우리 집에는 보면 우리는 이제 똑같이 러시아와 러시아도 하고 가끔씩 키르기스도 하고 영어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이주 언어를 두 가지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 그리고 아이들이 두 가지를 언어를 하다 보니까 문화를 또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아이들 친구들한테도 하면 우리 엄마는 키르기스 사람이다. 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하면 아이들도 궁금하도 하고 키르기스탄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엄마 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네.
0: 아, 여기서도 이름 선택할 때 있었어요. 우리 네. 한국어 이름 선택할까 아니면 좀 다양한 나라 아는 이름 선택할까 고민하다 보면 신랑이 처음에 한국 이름 어떨까 했어요. 저는 이제 나도 한국 사람 아니니까 우리 한국 이름도 아니고 키르기스 이름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 선택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신랑이 그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우리 에리카라는 이름 지었어요. 우리 딸한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증 받으러 신랑에 갈 때 거기서 직원분들이 진짜 에리카? 그렇게 한 번 생각하세요. 두 번 생각했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이거 첫 경험 같아요. 아무튼 그거 우리 그렇게 선택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에리카라 이름 지었습니다.
1: 네, 네, 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보셨네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메림 씨, 키르기스탄에 전화 많이 자주 하시죠?
3: 네, 맞습니다.
1: 네. 가족들과 같이 얘기도
3: 네, 맨날 가족 부모님들이랑 자주 영상 통화를 하고 자주 해요.
1: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 많죠?
3: 네, 많습니다.
1: 뭐라고 해요? 이모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3: 아, 네, 이모, 메카이모 이렇게 네. 자주 돼요.
1: 네. 그러면 아이들이 뭘 주문해요? 뭔가 사주세요?
3: 아, 네네네.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 아, 축구 옷을 사주세요라고 계속 오, 그, 네, 한국... 그 전화할 때마다 계속 아. 네, 말해요.
1: 왜 축구일까요?
3: 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언니 아들과 여동생 아들도 두 명도 네, 그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 맨날 똑같대요.
1: 이거 사주세요라고 끝나. 그러면 자주 찾아서 이렇게 소동도 하시고 동화를 하시거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르기스탄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아빠노야다의 미니걸스 슈칸도션 알라티라는 속담처럼 아이는 가정에서 푸는 것이 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우고 키르기스탄에 대한도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도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다양성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더 나가는 더 다양한 것을 다양성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비즈 에키마다니아트 비린 단독어 밀데트 에메스피스 에키 올크는 발란시들 알라우스 발아빠노야다 에미니글스 우측한다우셔노 알라떼긴데이 발라위드 걸그는 올란탓.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가족들에서 얘기 아이들이 이태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거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메림씨 키르기스탄에서 아니면 여기서 힘들었던 순간과 나를 지키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2: 키르기스탄다가 이블루미는 술래슈 자나우션도일에 아, бул жерде тажрыйбасы бар, адамдар менен, достор менен барлашуу мага күч берет. А, Киргизстанда иннен га족과 통화하고 같은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 됐습니다.
1: 그러면 라하치는
0: 아이 보면 힘든 힘이 생기고 되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애기만 보면 행복한 순간만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추억도 남기고 이제 앞으로 보면도 이제 계획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발 bir jaqsı söz bar eken balam balalı olosun degende uşunu mamam goaytçe ele kiyin özüm balalı bolgondo bildim balanın tentek kılganda da a men uşunday kılgan turbaymbı josa balanı görüp baktılı bolgondo da uşul a uşul turbaybı dep janan albette balalı bolgondo balanın gelecegin oylop jaşap kalat ekensen bul bala eng çoŋ baqıt eken görse.
1: 지금 미가임 씨는
2: 아 저는 세상에 그 다른 사람들랑 너무 만나면 새로운 것도 더 배우고 문화들도 더 배우고 다양한 문화들이 있구나라고 그 생각이 너무 다양한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즈르보쇼맨 급 얼굴을 맨 간척 수시간 사인 그래서 아담나로 신청 누는 수비네 느끼는 자라도 신청 소는 느끼는 아르비라담 외자든 자볼 총 알아매긴 아세진다. 우선 최 아담들단 자올 바시그레긴 아담 아담과 그레긴은 볼 맨이 최볼 애인 총 안척스 볼도.
1: 아 비가임 씨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네. 것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감을 또 얻었죠.
2: 네, 네. 맞아요.
1: 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 엄마, 며느리와 삶은 살아가는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과 꿈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비스 뷰라는 주바이 NSJ 게린 카타르 가나 자샤바이브스 비스 다 아타브스 크야로브스 전도메브스 바 앵마닐스 의수스드 저것보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뭐 우리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해보았고.

0: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빠른 질문, 솔직한 대답. 됐으로 아직 job 되겠, 제르게일드? 평생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한국 음식과 키르기스스탄 음식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음료보에 미련하나 제시케렉 보소? 가레이제 크르기스탄 막다는 가이스나 탄다이스스달. 잠깐만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1: 키르기스탄.
0: 키르기스탄이다. 오, 다들 키르기스탄 음식만 선택하실 거예요? 와우. 네, 잠깐만요. 네, 메림 씨는 키르기스탄 음식. 아, 키르기스탄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라 하지.
2: 가족들과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뭐?
1: 가족들하고 차 마시고 싶습니다.
0: 차 왜?
1: 왜 이야기하고 좀 좋은 말 나누고 이제 우리 문화는 차 마시는 전통이라서 이제 그때는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전달하고 네. 그래서 차 마시고 싶어요.
0: 메림 씨는?
3: 아, 저는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0: 그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3: 네.
0: 메가인 씨는?
4: 아, 저는 산과 자연이 보고 싶어요. 키르기스탄.
0: 아,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키르기스탄.
4: 맞아요. 너무 아름답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거 보면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생겨요.
0: 지금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할 거예요? 아서 요즘스가 비르세사이상스 에미나이타틀랭스터 브린치 라핫.
1: 힘든 일 생겨도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0: 메림 씨는?
3: 아, ушул күнгө чейин абдан жакшы келдиң жана келе жатасың деп айткым келет. Тим кади тумал царе ватта. Те ого итта.
0: 너무너무 좋은 글. 내가 인사.
4: 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0: 내 속도로
4: 아, 요즘도 башкаларга салыштырбай, өзүңдүн ылдамың менен жашай, өзүңдүн ритмиң менен жашай.
0: 와우. 너무 좋은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재밌죠? 네. 네. 지금 또 다시 노래를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추네요.

0: 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도 많이 빨리 갔네요. 벌써 한 시간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메시지와 엔딩을 이제 여기서 마지막 우리 말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메림 씨, 라가치, 메가임 씨 마지막 인사 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방송을 끝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메림 씨.
1: 한국 생활이 힘들 때 혼자 참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기관의 도움도 받으세요. 한국어가 부족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가리아다 자쇼 그인 볼건도 미스바른 자그스 고터뱅스 바이트막츠만 이신겐 아담가 아이득 기릭투 메키메덴 자르담 알응즈 데믹치멘 자나 가리아 딜니스 아나 차르보소 이신이밍스데 조곳봉스 데긴 겔렛.
0: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있을 때는 혼자 있지 말고 꼭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음은 우리가 라하치.
2: 가족에서 잘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자기 자신도 돌보세요. 좋은 아내와 며느리 되기 전에 건강하고 행복 간 사람 되세요. 엥 비린치ден жакшы аял болуш, жакшы келин болуш дагы маанилүү, бирок өзүбүздүн ден соолугубузду, өзүбүздү да унутпашыбыз керек. Жана үй бүлөдө жакшы айым, жакшы жубай, жакшы апа да болуш маанилүү, бирок өзүбүз да бактылуу болуш маанилүү. Эмне бактылуу? Үй бүлө бактылуу.
0: 네, 지금 메가임.
3: 아, өстөлүңдү өз маданиятыңдан уялба. Кыргызстандын, биз Кыргызстандын коз маданиятын Кореяга таанытабыз демекчимин. А, чашинга онова мунарол букрожичимасей. Ори Кыргызстанына арымдаун мунарол хангуге арилсу исмида. Инин сарам да, 사람들.
0: 네,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똑 말 내한테 도움이 필요한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돌보세요라는 말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해요. 우리 생활도. 우리는 전북 전남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키르기스탄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가족은 사랑하고 자신의 삶은 만들어가는 점은 같습니다. 우리는 도움은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으르살드 은트막. 으르살드 은트막 이런 이야기 있는데 키르기스탄 말로 한국어로는 행복과 번역이 시작하는 한 발의 뜻입니다. 묵은 전북 전남 전하 경기도 자산 크르그스 아임다르 바야네 욱독 아임악다르자 아르바시카 보소다 위블로 özde 수입 öz 자샤오즈도 고룹 자타오즈 Биз жардамга гана муктаж эмеспиз. Биз байланыштырган адамбыз. Кыргыздарда ырыс алдын тымак деген сөз бар. Бакыт менен берекенин башташты биримдик. Чигим то хампон хаммади исимен, хеджишимен исимен чукесою. Рахат, Бегаим, жана Мерим. Хамон.
2: 오늘은 좋은 경험, 이거 라디오에서 그거 인터뷰하는 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긴장하고 떨리고 그리고 이거 아이다 언니 덕분에 이런 경험도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메뉴 주인 볼 라디오도 비린지 인터뷰 빌딤 나는 장어 빌 тәжірбе болды, бұлдағы айыда жәнін шығырығыменен келіп, жаңы өзімі тәжірбе алдым. Рахмат, алды дадағы өзіп өні өзіңіздер демек жүмін.
0: Берімші.
1: Бүгін күгін мен үшін абдан қызықты жақшы күндердің болды. Менде дагы биринчи жолу ушундай тажрыйба болуп жатат. Баардыгыңыздарга чоң рахмат. Өнөрүн радиое чамёханын го чоомиоссайо. Кирико тому чылгопке чемитке бонесмида. Де камсамнида.
0: Дега эмши.
3: Айда джеска чоң рахмат.
1: Ага, бул аябай чоң обут болду. Айда Джесика, чоң рахмат. Ушул азыркы көзүрмөмдө бирге болуп, биздин жаныбызда болгонуңузга себеби. Мен үчүн бул бир күндөр күн сайын эле окшош өтөргөн да. Анан бүгүн аябай мага жүрөгүмө ысык бир адамга адам керек деген да бир эме пайда болду. Ошон үчүн Айда Джесика, чоң рахмат. Сиз чакырганыңыз үчүн, сиз эме өткөн Сүйүнбекке келдип отурабыз да. Ошон үчүн да бизди бирге кылганыңыздар үчүн ушул радио ардайым иштеп жүрөрсүн.
0: Не,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래로 끝날 거예요. 노래로 베가 MC가 노래할 거예요. 아, 그래. 노래로 키르기스 악기를 놀면서 우리가 끝까지 오늘은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직접 연주를 하십니다.
3: 시작.
0: 시작합시다.
3: 아, 가슴 좀 놀래.
0: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3: 아, 잘 알아.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노래 노래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림 씨 노래.
1: 아, 시즈들게 한다면서 아, 바이블다 사르노고프튼 아, 마하왓 작단 아츠카문 오노 올록 머르자 폴로토프 жарқылдап

아자르하 빡주승던 거걸간 멀로 들어가 승던 거.

와우,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키르기스탄 한국 KTK 라디오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키르기스탄 여성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이야기, 태국 그리고 여러분들 두 사람 이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경험,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곳, 여기는 K2K 라지입니다. 저는 진행자 아이다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코시 볼롱스타. 에필드 나야나 체인 비즈메련 볼건 오가르만다르가 라흐맛. 카리아다 자샨 바르드 크르그자임다르가 시즈들 잘그즈 에메시즈들. 시즈데든 우이닝스들 바양가 타지르방스다 비르그 퀴치그 아일랑간 자리 보 K2K 라디오스 알파르치 아이다 볼둠 킹키 에피르덴 조우스칸차 코쉬 보옹스다르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요, 시청하실 때 꼭 좋아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는 바로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입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전설 박주봉 감독과 50년의 배드민턴 역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으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음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의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바뀌었지만은 네네.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2: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선수권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서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가지고 조 1위, 2위만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2: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농구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1: 그렇죠.
2: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네, 그게 네.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두 번,
1: 네.
2: 혼합 복식에서 세 번,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다섯 번 그
1: 우승을
2: 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2: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1: 네.
2: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영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전영 오픈대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1: 그렇죠.
2: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1: 이야,
2: 있었는데
1: 네네.
2: 전영대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1: 맞습니다.
2: 국제대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네.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2: 50승,
1: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뭐, 그 얘기는, 예. 네, 이따 얘기하고요. 예. 야, 뒤 바로 따라오네. 예.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드렸는데, 복식하면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복식이 있잖아요.
2: 예. 예.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2: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준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2: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1: 네.
2: 그 파트너로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2: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2: 하고는 이제 83년.
1: 네.
2: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2: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2: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2: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2: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정명희 선수 네. 네. 대단합니다.
2: 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2: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2: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그렇죠.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2: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2: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2: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2: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1: 네, 김동문 회장.
2: 회장.
1: 네. 네.
2: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령아 선수.
1: 네.
2: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2: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2: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2: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승과를
1: 그럼요
2: 맛봤기 때문에
1: 네, 네.
2: 정말로
1: 눈에 선합니다
2: 결과를
1: 네, 네,
2: 가져왔었습니다.
1: 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2: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2: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2: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2: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2: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2: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1: 네,
2: 그,
1: 네, 네,
2: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2: 네.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문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게
2: 네.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9년 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2: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1: 네.
2: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 네.
2: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1: 네.
2: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2: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2: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대비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2: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1: 2004년.
2: 네네, 4년에. 2004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0: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0: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네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0: 뭐 합숙훈련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0: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0: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0: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0: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0: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0: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0: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0: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0: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0: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0: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0: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0: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1: 네.
0: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 네.
0: 아, 그래서 아, 일본에서 뭐 세계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0: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0: 당구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1: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올림픽 끝나고
0: 네.
1: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0: 네.
1: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파리올림픽 이후에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0: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1: 깊은 얘기를 했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0: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와의 불화,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0: 그러셨겠죠.
1: 예, 개인 면담을 하고 나서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1: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0: 그렇죠.
1: 예, 올해
0: 지금
1: 뭐 1월 달부터
0: 다섯 개 대회
1: 국제대회
0: 다 쓸었다마.
1: 다 우승을 지금
0: 언제 나가죠,
1: 차지했고,
0: 또 그러면?
1: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0: 네,
1: 오픈,
0: 그렇죠.
1: 인도네시아 오픈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건 너무 조금 과대.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런 얘기한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0: 네, 그게
1: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000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0: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0: 12개 이상.
1: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 컵이라든지 우버 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5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게임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때 보면 그 빨리 끝남으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1: 네, 그렇죠.
0: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1: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1: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공헌한 사람한테,
0: 공헌한 사람한테
1: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0: 그렇군요.
1: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0: 알겠습니다.
1: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0: 있을, 때.
1: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1996년에 받으셨네요.
1: 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수상자로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0: 그럼요.
1: 하고 있습니다.
0: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1: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1: 아니,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0: 그렇죠. 어, 엄청나죠. 이게
1: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네.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을 좀 이름을 빌려서 네.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0: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1: 예, 예, PJB 스포츠.
0: 스포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죠?
1: 뭐, 기본적으로는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1: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1: 네, 네네. 그 일남 이녀.
0: 아, 이녀. 네.
1: 아, 일남 일녀. 일남 일녀. 네, 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
0: 예, 네.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1: 예,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0: 아, 그러셨나요?
1: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1: 예, 뭐 그 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네.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0: 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시죠. 예,
1: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 쓰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네. 너무나 편하고 네.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네. 또 자긍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면 어떨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더우니 밖에 나가기는 싫고요. 한동안 실내에서 작업하다 보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창가에 서서 그냥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요. 나무에는 초록색 잎이 무성하고요. 매미 소리가 절정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감을 아쉬워하는 것처럼요. 매미 소리가 울창하게 창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면 어떨까? 그것도 아주 조금 말고요. 한방눈이,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겁니다. 까만 아스팔트도 하얗게 변하고 나무에도 눈이 소복소복 가득 쌓이고요. 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사람들은 반소매에 반바지를 입은 채로요. 어? 이게 뭐야? 하고 어리둥절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요. 그런 풍경을요. 저는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현실에서는 좀 곤란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기후위기,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건 기후위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위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여름에 하얀 메리 크리스마스를 상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요. 아, 눈이라도 펑펑 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그런 상상인 거죠.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생각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는 몇몇 나라가 그렇죠. 호주가 그렇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계절적으로 여름이긴 합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요. 하얀 입김이 추워 하면서 호호하고 하면 입김이 뭉게뭉게 하얗게 나오고요. 신나는 캐롤송도 거리에 들리고 깜빡이는 예쁜 조명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눈 내리는 거리, 두꺼운 외투, 빨간 목도리, 따뜻한 차 한 잔도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이런 게 떠오르긴 하는데요. 뭐, 말 그대로 상상입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일상에서 가끔 이런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현실하고는 정반대되는 상상인 거예요. 아주 바쁜 날 있잖아요. 전화는 계속 오고 폰에 문자는 쌓이고요. 해야 할 일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날 때 그런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갑자기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오늘 회의 취소됐습니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옵니다. 내일 하기로 한 일도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폰에 문자도 옵니다. 오늘은 그냥 쉴까요? 야, 이건 정말요. 선물 같은 휴가네요. 갑자기 주어진.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보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일상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연기가 되거나 취소되는 건 보기 힘든 광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알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늦었다. 당황하죠. 그런 때 있으시죠.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하려고 하다가요. 문득 달력을 봤는데 오늘이 쉬는 날인 겁니다. 공휴일인 걸 깜빡한 거예요. 아, 그때 밀려오는 안도의 한숨과 기쁨. 그때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미 잠이 깼다고 하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루의 공휴일이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걸 해볼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작은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끔 한 번씩 있기는 해요. 늦은 줄 알고 아침에 막 부랴부랴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쉬거나 아니면 오전에 일정이 바쁜 일정이 없어서 좀 느긋하게 일어나기도 될 때 알고 보니까 놀라서 서두르거나 늦었다고 걱정했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확인했는데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웬 돈이지?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예전에 냈던 돈이 환급됐다거나 잊고 있었던 돈이 돌아왔다거나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긴 했지만 아 그래도 생각만 해도 좋네요.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이때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인 건데요. 뜻밖의 만 원 또는 3만 원도요. 어떤 날에는 산타클로스가 두고 간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길을 걷다가요. 아주 오래전, 근데 문득 요즘 어떻게 지내나 소식이 궁금했던, 보고 싶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때 보통 살짝 어색하죠. 오랜만에 보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웃음도 나오고요. 웃기도 하고요. 만일 시간이 된다면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한동안 못 나눴던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조금 미뤄졌지만요. 그게 만일 미룰 수 있는 일, 미뤄도 되는 일이었다면요. 뭐 어떻습니까?
가끔은 계획에 없던 일이 더 좋은 하루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여름날의 크리스마스는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물론 더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하얀 차가운 눈을 생각하고 바쁠 때는 한가함을 생각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사람들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지고요. 지금 없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싫어해서가 아니고요. 잠깐 다른 장면 상상을 하면서 마음에 작은 상상, 그런 창문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생각, 상상은 자유잖아요. 오늘 정말 눈이 내릴 리는 없지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얀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다. 그만큼 날씨도 추워 할 만큼인 거예요. 이 더운 날이요. 잠시 추위를 만나도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몇 초 동안만큼은 조금은 마음적으로는 상상으로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나 정말 추웠던 날, 많이 눈을 내렸던 날을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되겠네요. 네, 제가 제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농사 짓는데 냉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철없는 상상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지만요. 한 번쯤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요.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께 여름날의 크리스마스 어떤 걸까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겨울 테마의 노래 두 곡 이어 들을 건데요. 스텔라장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그리고 스텔라장의 Silver Bells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크리스마스 데이. 네. 스텔라장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그리고 실버 벨스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요, 크리스마스 상상 한번 해보셨나요? 상상 떠올려 보셨나요? 혹시 창밖에 뭔 말이여 눈이 내린다니 말이 돼? 하면서 뭔 말야도 아니고 뭔 말이여 하면서요. 그래도 한 번씩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창밖 보면서 상상해보신 분들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여기 전주 FM 제1스튜디오 냉방이 잘 돼 있어서 시원하거든요. 네, 시원한 곳에서 겨울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니까, 물론 이제 8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가을도 안 왔는데 겨울이 바로 오진 않죠. 크리스마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머지않은 느낌이,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상상을 하니까 새록새록했습니다. 가을은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기 동해안 쪽은, 북쪽 동해안 쪽은 막 22도, 24도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낮 기온이. 물론 한두 번에 더 더위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가을이, 겨울이, 크리스마스가 슬그머니 시나브로 조금씩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0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9회 방송 내용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떠올랐던 기억은요, 좀 아쉬운 상황에 후회하는 순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시간과 생각이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중에 계속 문득문득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절로 자꾸만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처럼 후회되는 일을 생각할 때는요, 그때 만약에 점점점, 그때 만일 점점점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말처럼요, 그때 만약, 그때 만일은요, 말 그대로 말처럼 만약이고 만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때의 상황에 나름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쉬워도 그때는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어때요? 이미 그때가 설령 최선이 아니었다고 해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만일이고 만약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지난 시간에 그때의 만약과 만일이 있는 것처럼요, 지금의 순간에서도 만약과 만일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만일. 지금도 체크, 매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죠. 만약, 만일, 지금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이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지금의 순간도 만약이 분명히 있네요. 만일 고개를 돌렸는데 창밖에 하얀 눈이 내린다면, 생각만으로도 길이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시원해집니다. 그럼 지난주 129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아마도 다시 돌릴 수 없는 시간이어서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있나 봐요.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과거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만일 뭐뭐 했더라면 점점점점점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히읗이라고 글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후회, 지난 시간에 대해 아쉬움이나 후회가 한 번도, 하나도, 한 개도 없는 분이 계실까요? 만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만일이 나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요, 책갈피에 사연 한 번만, 글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과거 한 번씩
그게 너무 아픈 과거나 상처가 아니라면 지난 시간 한 번씩 떠올려보는 것도 정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사람 사는 냄새 푹푹 나면서 어떻게 다 후회 없이 그런 일만 하고 살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기는 해요. 좋은 기억만. 네. 이어서 보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노란 옷을 보니까 노란 은행잎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단어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언어인 듯 합니다. 방송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하시면서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노란색이었죠. 노란 콘서트로 네 레몬, 귤 그리고 파인애플 노란색들 과일과 관련된 컨셉으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현님의 글을 보니까 맞아요. 또 노란색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노란 은행잎. 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때는 가을이 되면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장면들이기도 하지만 가을을 상징하면서 네, 기다려집니다. 잊고 있었던 가을의 색깔, 노란 은행잎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서서 겨울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 했는데요. 다가올 가을에도 올가을에는 어떤

물론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말보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내가 일부러 막 고민해서 떠올린다기보다는 이런 순간적인 아쉬움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불현듯. 그래도 지금처럼 글로나 말로나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후회하는 일보다 미소 지을 수 있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들 더 많이 하면요. 이어서 해올리의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전 댓글에 제일 먼저 보는 건 선곡 노래인데요. 훑어보고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기분 업! 무슨 생각을 좋아하느냐 물어볼 때가 좋을 때? 하고 물음표 해주셨고요. 고구마 손 사진 예쁩니다. 고구마 잎은 이미 자신의 본분을 다했는데 뭘 뿌리까지 욕심 부리나 하면서 네, 시무룩한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고요. 여름엔 레모네이드의 노래도 잘 어울립니다. 음료수도 좋아요. 오래전 더운 나라 필리핀 세부에 어학연수 갔을 때요. 새콤한 깔라만시가 땡겼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방송 스튜디오 뒤에 보이는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띄어요. 독특한 빈티지 수집이 취미일까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Fly Me to the Moon 놓고 갈게요. 하시면서 보름달은 아니고 바람달이네요. 괜찮네요. 보름달을 보면서 내 바람을 담은 바람달. 호프문. 위시문. 네. 놓고 갈게요. 네. 초승달 이모티콘과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 오라벨 튜브님이 댓글 이어주셨는데요. 오라벨 튜브님이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빈티지한 라디오. 저거 나오는 건가?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같은 생각에 찌찌뽕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은하수님 글 중에서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 물어볼 때가 좋을 때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한참을 생각했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는 건 그만큼 아직은 마음이 여유롭다는 건가? 아니면 마음이 영하다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습니다. 고구마요. 지난주 보이는 날에 사진 올려드렸죠. 이제 석 달이 되고 있네요. 제가 고구마 순 넝쿨 지는 걸 좋아해서 한석달 전에 고구마 두 개를 이제 유리컵에 담아놨는데 그게 조금 자라서 이제 넝쿨이 많아지니까 이제 양분을 위해서 화분에 흙을 담아서 심어둔 말씀드렸고 지난주 보이는 날에 사진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이신 거예요. 지금은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많이 자랐다기보다는요. 조금 자랐고 대신은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하루에 쑥쑥 자라는 게 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지지난주에 한 일주일 자란 것만큼 아니죠? 하루 자라는 것만큼 일주일 동안 하루 자라는 것만큼만 자랐어요. 많이 자라진 않았는데 대신 줄기가 굵어지고 잎이 좀더 초록색으로 건강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손. 오래오래 친구처럼 벗처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구마 손 보고 있으면 제가 출장 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매일 열자마자 마치 반가운 사람 보듯이 반가운 반려견묘 보듯이 반려식물 네, 보고 있거든요. 가끔은요. 말도 걸어요. 아, 오늘 더웠지? 하면서 베란다 쪽에 놓거든요. 네. 그리고 라디오 말씀 주셨어요. 네, 스튜디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 우측 뒤에 라디오가 보이고 있죠. 그 라디오는요,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모두 제가 가지고 온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보는 게 취미예요. 예전 방송에서 몇번이 라디오 보는 게 취미다라고 말했던 기억도 있네요. 이 라디오 중에서 모형 라디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모형 라디오보다는 실제로 주파수가 잡혀서 들리는 라디오입니다. 지금 음악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전원을 다 올리고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가 다 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93.5MHz 기억하고 계시죠?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주요 목록에

라디오를 콘셉트로 한 카페 공간을 갖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그 카페 한켠에는 작은 방송 스튜디오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마치 사랑방처럼 와서 함께 방송도 하고, 뭐 너튜브 방송이어도 되고요.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뒤에 보이는 라디오보다요, 훨씬 많은 라디오가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라디오 콘셉트로 카페 오픈하면요, 놀러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책갈피 방송을 하고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바로는 안 되는데요. 언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Fly Me to the Moon. 네, 신청해 주셨어요. 여러 가수들이 노래했는데요. 어떤 버전으로 함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해울리 온화수님의 글을 보면서 Fly Me to the Moon을 봤을 때 바로 두 명의 가수가 떠올랐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리사 오노. 서로 버전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물론 Fly to the Moon 노래 자체를 저도 좋아하지만 이두 버전을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가장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리사 오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리사 오노, Fly Me to the Moon.

리사 오너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주신 헤얼리 운하수님이 앞에 사연 중에서 보이는 라디오 올라오면요 거기 너튜브에 선곡표 올려놓잖아요. 이때 바로 선곡표 훑어보고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기분 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리사 오너 Fly Me to the Moon 기분 업 되신 거죠? 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카이 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여러 고민과 걱정을 하다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더라고요. 설령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그때의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다 살아오다 보니 길이 보이는 듯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가장 잘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더구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지금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전의 어떤 순간으로부터 쭉 이어진 거라고 하면 그 과거의 그 시점, 지난 시간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의 어느 순간인가 잘한 선택도 참 많을 텐데. 그건 살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꼭 후회되는 것들, 과거가 지난 시간에 떠오를 때는 물론 좋았던 추억이 모락모락 떠오르는 순간도 있지만 아쉬운 그런 일들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 없이 평범하다고 느끼는 지금의 순간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 다짐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폰을 유튜브를 보다가요. 네.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를 보고 계셨나 봐요. 시내버스에서 폰으로 너튜브를 보다가요. 책갈피 방송이 뜨길래 클릭했다가 방송 시작 로고송이 크게 나와서 버스 안에 사람들 시선 집중. 웃으면서 눈물 찔끔 나오는 이모티콘. 후회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좋은 일만 생각하렵니다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수빈님, 그러시면요. 무심결에, 무심코 시내버스 안에서 너튜브로 책갈피 방송을 틀었는데 시그널 시작송이 크게 나온 거예요. 깜짝. 그러면서 아마 딱 스탑을 눌렀거나 볼륨을 줄이셨겠죠. 그런데요. 버스 안에서 홍보도 될겸 크게 한번 틀어주시지 그랬어요. 노고성만 크게 틀지 말고 이거요. 나류책갈피라는 방송이에요. 93.5MHz. 아니네요. 버스 기사님께 혼날 수도 있고요. 네, 에티켓이 아니죠. 네, 물론 버스에 탄 승객분들도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늘 이어폰으로 작게. 네, 휴대전화도 용건만 간단히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수빈님. 이어서 군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아, 물개무늬, 물개무늬, 물개무늬, 물개무늬. 이제 좀 날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자다가 찬 기운이 느껴져서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낮에는 많이 덥지만 밤에는 확실히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아, 안녕이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저는 아직, 근래 밤에 그렇게, 한분 있었네요. 뭔가, 찬 바람이 도는 기운이 들어서, 네, 비가 온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근간이 들어서 밤에 추워서 자다가 깨서 창문을 닫고 주무신다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을이 이렇게 벌써 훅 치고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우님이 그래, 여름아 안녕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거인 거죠? 여름아 안녕? 이거 아니고요. 여름아 안녕 잘까 인 거죠? 네, 여름 웰컴 아니고 굿바이 인 겁니다. 네, 여름아 잘가 내년에 또 만나 인 거죠.
남은 올해 여름 더 신나는 일이 많으시길.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기억. 그래서 문득 만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일 만약 지금의 올 여름을 떠올렸을 때 웃을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더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신경 안 쓰려고 해요. 그때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에 빠져듭니다. 둠칫 둠칫 히읗 히읗 히읗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네. 이런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분 전환이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바로 지금 이 순간 먼저 할수 있는 거 어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음악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이어서 싱클 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130회를 맞이하게 되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칸도님. 100회를 넘은 것도 대단한데 130회를 진행해 오셨네요. 지난주 내용에 아주 공감합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한 이치인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단이 점점 흐려지고 순발력도 떨어집니다. 고민 없이 쉽게 결정을 해놓고는 아차 하고 후회를 하곤 하죠.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을 어설프게 해서 곧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되돌릴 수 없으니 잊혀지지 않고 마음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톡으로 내 의견을 전해야 할 때가 있으면 말 실수나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채팅방에서 글을 여러 번 다듬은 후 보낼 사람에게 복사해서 붙인 후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후회를 줄여보려고요. 히읗 히읗. 요즘은 전송한 걸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전송 후에는 얼른 삭제하고 다시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타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삭제 흔적은 남아 있어도 그나마 다행이죠.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if 구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정법 과거의 if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운 것이 생각나네요.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키읔키읔. 오늘은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에게 물들고 싶어. 노래도 예쁜데요. 특히 노래 시작 전 짧은 전주가 멋있어요. 노래 신청해 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130회 축하요. 감사합니다. 모두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진심입니다. 요즘 싱클 나라님이 선택의 순간에 실수나 후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경험치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가는 경험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다 보면 지난 시간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을 갖는 경험들도 있곤 하죠. 그런 경험이 쌓인 만큼 그만큼 지금의 순간의 시간에 예전 상황을 떠올리면서 선택을 개운하게 잘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뭐 지금 계획에 대해서 고민할지 모르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가 그래도 여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톡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내 폰이나 나에게 톡을 먼저 작성하고 복사해서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지 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인들과 톡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업무 관련된 글들도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보내져서 뜻이 좀 잘못 전달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미리 폰으로 저에게 물론 메모 기능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놓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예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진 않지만 보내기까지를 작성을 해서 복사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걸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가끔 그렇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오타도 줄고요. 문자 작성하면서 내용도 여러 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학창 시절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보거나 생각해도 추억이 가물가물. 이건 따뜻한 말인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if 구문이요. 야, 오랜만에 듣네요. 물론 우리가 if라는 것들을 보거나 사용하긴 하지만 학창 시절 플러스 영어 선생님 플러스에 붙은 if는 또 다른 의미죠. 네, 그때 막 교육받았던 생각도 떠오르고요. 얼마 만에 듣는 문구일까요? 특히 구문이라는 표현이요. 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추억 돋네요. 제가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전 영어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재밌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수학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어렵기도 하지만 성적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신청해 주신 노래죠. 안치환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안치환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9회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라벨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약에는 없는 거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내가 살을 10kg 빼지 않았더라면, 내가 싱어송라이터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칸도 쌤이랑 작곡을 가르쳐 주신 쌤이랑 편곡해 주신 쌤이랑 잠시 후 만나러 가는 절친들이랑 제자들이랑 점점점 그 남자랑 결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나는 좋고 공부 머리는 안 돼서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쁘지 않은 건 거울이 저를 볼 때마다 무언으로 증명하고 10kg 뺀 건 저울 숫자가 키키키 노래를 잘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맛, 내 멋에 빠져 싱어송라이터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 이칸도쌤과 이렇게 연결되어 방송 들으면서 리듬을 타며 몸을 흔들고 있고 보컬 트레이닝 받으며 행복하고 절친들이랑 먹을 밥에 웃음이 자꾸 머금어지고 다가오는 개학일에 만날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고 암튼 만약에로 놓친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으렵니다. 붙잡은 것들 또한 많은 오늘, 그 현실에 살고 있어 행복한 오늘입니다. 인연에 감사감사 느낌표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네, 끝부분에 적어주신 글, 붙잡은 것들을 또한 많은 오늘, 그러네요. 앞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긴 했는데 이 표현이 딱 그걸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지금도 붙잡은 것들 또한 많네요. 지나치는 것 또한 많은 것만큼 지나치는 그 순간에 순간에 순간에 붙잡은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면서 글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네요. 그런 웃음 행복 바이러스를 오늘은 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글을 보고 나니까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만약 많이든요. 아쉬움이나 후회도 있지만요. 아, 다행이다. 참 잘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휴, 큰일 날 뻔. 다행이다. 잘했다. 라는 선택도 많이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워라벨튜브님은 이전 글을 통해서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작곡과 작사도 하고 직접 노래도 부르시는 건데요. 아,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음치에다가 박치여서요. 음악과 관련된 것들, 뭐 악기를 잘 다루거나 특히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과 관계돼서는 저는 지난 시간 후회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누나가 피아노를 오래 쳤어요. 막 대회도 나가고 공연도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막내도 누나 따라서 보내곤 했는데 누나하고 시간차가 있어서 저 혼자 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배우고 하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뭐 악기 배우는 거 많이들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는 남자애들이 피아노 배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자애들처럼 피아노 배운다고 어찌나 그렇게 놀리던지 집에 가서 나 피아노 학원 안 가 하면서 그만뒀던 거 후회가 되고요. 중학교 때는 또 어머니가 기타를 배우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악기는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뭔가 귀찮기도 하고 중학교 때는 한참 사춘기잖아요. 뭐 다른 걸로 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손도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됩니다.
피아노 배워둘까, 기타 배워둘까. 그리고 이제 또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던, 대학교 올라가면 보통 신입생 환영회 겸 이제 동아리 모집들 하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독서 동아리하고 영화 보는 동아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타 동아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아, 지금 이제 비슷한 나이대나 아니면 후배들, 아니면 선배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가끔 기타를 쳐야 되는 순간 치는 걸 보면, 아, 부럽더라고요. 제가 기타만 쳤어도 음치 박치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 대학교 때라도 배워둘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잠깐 배우려고 하다가, 뭐 동아리는 아니지만 선배한테 누구나 다 친다는 로망스 기본만 배우고 안 배웠던,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악기는 꼭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야, 만약 그때라도 배우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라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후회는 발전이 없지만 반성은 발전이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생기더라고요. 글을 적다 보니까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라는 노래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거의 버스 종점이어서요. 버스 탈 때와 내릴 때 기사님께 인사를 해요. 탈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늘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내릴 때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조금씩 인사말을 바꿔서 하기도 해서요. 내리기 몇 정거장 전부터 어떤 인사말을 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인사말 챙기다가 버스카드 태깅을 깜빡해서요. 내렸다가 다시 죄송해요, 잠시만요 하고 올라가 태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벌써 라디오 책갈피 130회 방송이네요. 사연을 올릴 때마다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메모장에 저장해 놓곤 하는데요. 지금도 저장하면서 폴더의 리스트 제목을 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130회 이어오심에 큰 응원과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도 참 좋아요. 요즘 가끔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처럼요. 기분 좋은 날들이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께 함께 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요. 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저 내면에 마음에 네, 쭉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워딩, 같은 내용인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세연님이 적어주신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 이거와 똑같은 글인지는 바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언젠가 예전에요,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하다가요, 아, 뭐야, 지난 시간 후회해봤자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그때 그 당시에 세연님이 올려주신 문구처럼 후회 말고 반성을 하자,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제 SNS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세연님이 글에 적어주신 노래 가사처럼요, 이 노래 걱정 말아요라는 노래 같아요. 전인권님 버전으로 부른 노래도 있고요, 이적님이 부른 노래도 있죠. 걱정 말아요 그대에, 저도 뭔가 응원이나 힘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버스 탈 때와 내리기 전에 어떤 인사를 할지, 어떤 인사말을 할지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상상됩니다. 글 읽으면서 그 부분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그 상황이 훤히 그려지는 듯 했는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인사를 매번은, 저는 세연님처럼 매번을 하는 건 아닌데, 인사를 상대적으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는 매번 하고, 시내버스는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할 때가 더 많아요. 탈 때는 저도 역시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릴 때는 감사합니다 하네요. 저는 특별히 고민을 안한것 같아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내릴 때, 잊지 말고 인사를 해야지라는 상상을 하곤 해서, 생각을 하곤 해서,
쌤님이 글을 보면서 그런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책갈피 130회 방송 축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사연 함께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기분 좋은 날의 상상, 여름날의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창밖에 눈이 펑펑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노래 나갈 때 다시 창밖을 한번 봤는데 역시 눈은 안 내립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죠. 여름이니까요. 눈 내리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꼭 진짜 눈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하는 엉뚱한 상상 하나, 그리고 바람을 담은 상상. 오늘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갑자기 이런 선물이 찾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나가 평범했던 하루를 잠깐 즐겁게 만들어준다면요, 그게 일상에 찾아온 그 기쁜 크리스마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말이 되든 안 되든요, 엉뚱한 상상 하나쯤 해보시게요. 혹시 알아요? 상상했던 것과 똑같진 않지만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요, 뜻밖의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은요, 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린 바람과 그 상상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한아름 주어지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8월 17일 연휴입니다. 어떻게 즐겁게도 다들 지내고 계신가요? 월요일날이 쉬는 날이라 보면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생각한 만큼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재밌으길 바라면서 오늘은 놀자.

Johnny, Steve, Perry 함께 부르는 것 같죠? Separate Ways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즐겁다는 것은 그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는 단순해서 내가 즐겁다 하면 즐거운지 안다고. 이 몸하고 뇌하고 좀 따로 노는 건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기 잠을 자야만이 뇌도 청소가 되고 한다고 그래요. 잠자는 그래도 뭐 잠도 너무 많이 그 자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잠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녀는 장꾸러기가 아니라 뇌가 깨끗한 사람은 장꾸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위가 불 꺾이고 나니까 모기가 기승들이던 이런 제 헛소리도 기승을 부리는 거네요. 티처즈입니다. Get back.

터치 더 겟백 듣고 왔습니다. 휴가의 끝물이기도 하고 뭐 연휴의 끝물이죠. 지금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 분들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야, 나 정말 잘 놀았다. 뭐냐면 근데 사실 잘 놀았다고 말은 잘 놀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놀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블랙홀입니다. 피처링 반수미, 이 몸이 죽고 죽어.

네, 블랙홀. 우리나라 뭐 메탈의 자존심이죠. 블랙홀과 명창, 방수미 명창이 만나서 나온 앨범이 소름이에요. 근데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국악과 만남들이 너무 새로운 장르를 이런 걸 떠나서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곡더 들을까요? 안혜은입니다. 창기.

네, 안혜은 창기입니다. 뭐 안혜은 목소리가 워낙 지문 같은 가수잖아요. 해서 뭐 문어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목소리가 이 앨범이 호러를 표방한 가사가 좀 섬찟하죠. 음악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말하는 이제 산군이란 것은 이제 호랑이를 뜻하잖아요. 네. 아, 마지막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이 노래보다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연락선 선천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녀는

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아, 너무나 이제 이 노래가 예전에는 뭐야 재미로 불렀었는데 슬슬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제뭐 도라지 익숙이를 안다는 것 자체도 아, 새빨간 립스틱에 빅마마입니다. Break Away.

네, 빅마마 브레이크웨이 들었는데 노래를 툭툭 끊기네요. 이게 여름 마지막 심통을 부리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입니다. 행복한 날을.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5월 5일 에코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일이 지나간 후 이제야 음악 신청을 합니다. 징크로치 타임미너 배틀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위대한 쇼맨에서 삽입곡이죠. 그리고 벤슨 분의 고스트타운 이렇게 세곡 신청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병 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네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게 화양연화라고 하죠. 그 시간을 담아놓고 싶으신 건지. 일단 노래 세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징크루치 타이밍 어 배탈.

0: I'll tear it all down.
1: 타이밍 오브 배틀, This is me, Ghost Town까지 세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소영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은 놀자 해서는 신청곡 사연 받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오늘은 놀자 들으시면은요. 거기 뭐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거든요. 찾아서 신청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저기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물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입니다. 너를 그리다.

라디, 너를 그리다. 듣고 왔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여름 마지막이고, 휴가에서 그런지, 예, 노래도 잠시 한 번씩 쉼이 있다 나오네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아, 정은지입니다. 파도. 이 노래도 그럴까요?

네, 장은지 파도였습니다. 한곡더 듣고 올까요? 에스파입니다. 이스퍼. 아, 이플래시. 네, 이플래시.

이 플래시 에스파였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 노래가 중간에 쉬어서 한 박자 쉬어서 나오는 묘한 현상이 지금 그거 좀 맞춰서 좀 하려 했는데도 잘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놀자 마지막 곡으로요. 80s Bad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은 배드입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80s 배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름이 조금씩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낮의 볕이 여름의 한가운데를 말해주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 바람 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계절은 참 신기하지요.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때가 되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에 올 자리를 내어줍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편을 펼치고 대금 한 자락과 우리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여름을 건너는 느긋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옛부터 한량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삶과 법과 품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시를 읽고 소리를 듣고 세월을 벗삼는 삶. 오늘 시와 소리의 뜨락에서는 한량의 여름이라는 주제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바람 한 자락에도 귀 기울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름을 즐겨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영입니다. 지금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먼저 들으실 우리 소리는 탐나 풍류도 미리네의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인 탐나 풍류도 미리네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를 국악과 접목하고 글로벌 K클래식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 역사, 문화, 글로벌 콘텐츠 발굴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인류의 건강과 장수, 가족의 행복과 무사 안녕, 이 곡을 듣는 이에게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탐나 풍류도 미리네.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

우리 궁중음악의 중후함과 국악의 위대함, 편안하고 깊은 우리의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만남, 부드러운 물결이 넘칠대는 제주도 풍경이 잘 어우러져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가의 애절함과 국악과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우리의 음악, 옛 조상들의 풍류의 삶을 돌아보며 한량의 정취를 깊게 느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한량의 여름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에도, 시원하게 흐르는 물가에도, 오래된 마음을 오르만지는 소리 한 자락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기를 바라봅니다. 이번엔 시원하게 물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겠습니다. 물소리.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시냇물은 누구를 앞서게 하지 않고 제 길을 따라 흐릅니다. 바람도 어디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숲을 스치고 나뭇잎을 흔들고 우리 마음까지 다녀갑니다. 여름은 뜨겁지만 이런 날이면 나무 그늘 아래 차 한 잔을 마시며 물소리를 벗삼고 바람을 친구 삼았습니다. 오늘 시와 소리의 드락도 그 느린 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잠시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의 한량의 여름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시 시원한 대금 소리로 그리움의 결을 따라 흘러가 보겠습니다. 그리움의 결, 대금, 조대수 명인입니다.

불은 흘러가고 바람은 머물다 떠나갑니다. 시간보다 그 시간 속에서 피어났던 정과 그리움의 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 선생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젠 그리움의 결로 느껴져 이 대금 소리를 들으며 지나간 시간들을 꺼내어 다시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여름 숲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그리움의 결을 따라 고문고 소리에 취해봅니다. 해가 저물면 달은 소리 없이 떠오르고 그 둘레에는 은은한 달무리가 피어납니다. 고문고의 울림도 그렇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가장 깊은 곳까지 번져갑니다. 오늘은 잠시 여름밤의 달무리 아래 앉아 거문고가 들려주는 고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달무리 거문고 독주곡 고보석이 연주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 한량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문고 연주였습니다. 한량의 여름 바쁜 삶을 버리는 계절이 아니라 바쁜 마음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옛 선비들이 즐겨 읊던 평시조 한 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금과 장구의 잔잔한 가라개시로 서두르지 않는 호흡,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 고요한 풍류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시조창입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청 하리라. 서두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옛 시조창을 따라 부르니 할 양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요. 시조창에 이어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바람마저 지쳐 보이는 오후에는 무엇 하나 시작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가장 뜨거운 계절에도 자기만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푸르름을 키우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며 매미는 짧은 생을 다해 한여름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애써 서두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옛 탈량들은 풍류를 게으름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쉼을 알고 자신의 숨결을 들으며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 더위도 언젠가는 가을바람 한 줄기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만은 시원한 시냇물 곁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소리, 대금 한 가락, 그리고 시 한 편이 지친 마음에 작은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는 조용한 바람 한 줄기가 머물다 가기를 바라며 시와 소리의 뜰악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을 조금 바꾸어 먼 나라의 음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량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서두르지 않으며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숲에 기대어 태금 한자락으로 여름을 보냈다면 프랑스의 작곡가 에릭 사티는 피아노 한 대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그려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머무는 음악. 어쩌면 이것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한량을 닮은 풍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짐 노페디 제1번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입니다.

한량의 마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수풀 스치는 바람도, 먼 나라의 골목을 지나오는 바람도, 쉼을 아는 사람에게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젊은 날 참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노래가 좋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 들으니 그 노래 속에 젊은 날의 나도 함께 앉아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오래된 노래란 잊고 있던 나를 불러내는 하나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몽환적인 목소리에 애절하게 부르는 그 노래 모두들 참 좋아하는 최애곡 18번이었지요. 더 새디스트 싱,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멜라니 샤프카가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아득히 멀어진 젊은 시절, 시간을 건너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만나는 것 같아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멜라니 사프카의 목소리에 이어 스페인 기타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따뜻한 지중해의 감성과 세련된 현대적 팝 요소가 결합된 스타일의 연주곡입니다. 과거로부터 온 미래, 제이콥 구레비치 기타 연주입니다.

0: 젊은 노래 한 곡이 오래전에 나를 불러냈다면 이번엔 기타의 선율을 따라 그 시간에서 오늘로 천천히 걸어와 봅니다. 지나간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다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이콥 쿠레비치의 기타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70-80년대 이탈리아 음악계를 대표하는 뮤지션, 사랑과 고독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프랑코 시모네의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수의 음악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원곡이 지닌 슬픔에 찬 분위기를 몽환적으로 노래하는 특유의 음색이 피아노와의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마이 퀴테파스, 나를 떠나지 말아요. 프랑코 시모네의 목소리입니다.
1: Ne me quitte pas, il faut oublier, tout peut s'oublier qui s'enfuit déjà. Oublier le temps de malentendu et le temps perdu à savoir comment. Oublier ces heures qui tuaient parfois à coup de pourquoi le cœur du bonheur.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ne me quitte pas.

여름이 깊어지면 마음 한쪽에 오래 묻어둔 그리움 하나가 문득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떠나지니 말라는 말보다 차마 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프랑코 시네마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여름도 어느덧 깊어갑니다. 먼 나라의 오래된 선율에도 우리가 살아온 마음과 닮은 그리움이 있고 그 길 끝에는 결국 함께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또 흐르는 강물처럼 제 길을 찾아가겠지요. 오늘 한량의 여름도 그 물결을 따라 천천히 마지막으로 향해 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 수산의 논댕은 노르웨이 전통 선율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녀는 20대를 노르웨이 전통 민요를 수록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에는 노르웨이 정서가 담겨 있고 연주는 화려한 기교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심이 전해지는 곡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 대신 건네고 싶은 선율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여름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머무는 것이 있고 떠나보내는 마음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량의 여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바람 한 줄기에도 귀 기울이고 노래 한 자락에도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넉넉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와 소리의 뜨락에서 잠시 한량이 되어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흐르는 것은 흐르게 두고 남은 향기는 마음에 담아두며 곧 돌아올 가을을 기다리며 저도 이 여름 한 자락을 접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씨입니다. 녹음하는 이 시간, 더위와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6월에 감기에 걸리고, 8월에 또다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목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청취하시는 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제 목소리가 스스로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낮은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한번 이 낯설고 새로운 목소리로 책감시한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했죠? 오늘 14장부터 이어나가기 전에 지난 이야기 아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프랭크 체인버스는 어느 날 도로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식당 주인 닉의 아내 코라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서로에게 빠져들고, 결국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기 위해 닉을 없애기로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지만, 두 번째 계획에서는 결국 닉이 죽고 맙니다. 두 사람은 사고로 위장하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궁지에 몰린 프랭크와 코라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변호사 카츠의 도움으로 코라는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제 방해하던 닉도 없고 두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함께 살게 되었으니 두 사람 행복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코라는 식당을 키우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프랭크는 죽은 닉의 흔적이 남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프랭크는 코라를 더 이상 완전히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던 중 코라가 아픈 어머니를 만나러 잠시 떠나는데요. 코라가 기차를 타고 떠난 순간 프랭크가 느낀 감정은 뜻밖에도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새로운 여자 매지 앨런을 만나게 됩니다. 프랭크는 처음 만난 매지와 곧바로 여행을 떠나기로 하죠. 코라는 곧 돌아올 텐데 프랭크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코라와 프랭크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게 바로 오늘 들어갈 14장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야기꾼이 되어서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심리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입니다. 코라가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코라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픈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신 거죠. 프랭크와 코라는 차 안에서 서로 어떤 말도 없습니다. 코라는 프랭크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사람이 연인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자체는 말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라와 프랭크는 대체 서로 무슨 사이인지 조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그 와중에 프랭크는 코라가 없을 때 코라의 부재로 안절부절하지 못했었다고 잘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코라에게 집에 가면 한 잔 술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지요. 여기까지 계속 책을 읽으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줄거리를 들은 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프랭크는 지금 그리스인, 그러니까 코라의 남편이죠. 코라의 남편이 죽은 그 사고 이후에 계속 코라에게 술을 권해요. 코라가 원하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비전, 계획, 이런 거는, 보여주거나 프랭크가 주목하지 않고요. 그저 그 순간 술로 계속 코라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변화도 지금 눈치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코라와 프랭크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와 있습니다. 케네디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다짜고짜 뭔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프랭크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케네디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케네디라는 인물은요, 두 사람을 소송해서 구하고 그 소송 때문에 세킷 검사와 100달러 내기를 했던 카츠라는 그 변호사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프랭크에게 돈을 요구할까요? 바로 카츠의 사무실에서 코라의 진술서를 발견한 거죠. 프랭크는 그 진술서는 자백이 아니라 요란한 몽상이라고 말합니다. 케네디에게는 그 서류가 자백인지 요란한 몽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서류를 돌려줄 테니까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케네디는 25장을 달라고 합니다. 25장, 잘 와닿진 않는데요.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영어 원문에서는 25 그랜드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랜드는 1000달러를 의미하잖아요. 25,000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8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협박으로 요구하는 돈의 금액 단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25장을 달라는 건지 셈법까지 말해줍니다. 카츠가 도와줘서 타게 된 보험료 10장, 가게에서 벌었으리라 짐작되는 돈 5장, 닉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한 10장, 그래서 프랭크와 코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네디는 총을 들이밉니다. 미국은 총기 때문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프랭크는 25장, 25 그랜드는 무리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돈도 있지 않겠냐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전부 긁어모아도 14장이 한계라고 말합니다. 케네디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두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너희들을 담당한 검사에게 가겠다고 겁을 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박범 케네디가 문 밖으로 반쯤 나갔을 때 프랭크는 간판의 전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케네디를 때립니다. 문 쪽에서 케네디와 프랭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코라에게 총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케네디에게 프랭크가 협박을 합니다. 어서 친구에게 전화하라고요. 아마도 프랭크는 또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그럴 땐또 비상해요, 프랭크가. 케네디는 윌리라는 케네디의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케네디 혼자만 계획한 게 아니라 이들은 돈을 노린 협박, 공범 관계가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케네디는 자기 친구 공범이죠? 그 친구한테 오늘 이곳에서 하루 잘 거고 이것도 돈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될수 있는 한 빨리 친구인 너도 이 식당으로 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당장 두 사람, 닉과 코라는 케네디를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프랭크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코라한테 평소처럼 가게를 열자고 말합니다. 이럴 땐참 철두철미한 프랭크입니다. 코라는 프랭크한테 다음에도 내가 고집을 부리면 자신에게 주먹을 날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떠나버렸어야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가 떠나자고 했을 때 떠났다면 이런 일이 케네디한테 협박당하거나 돈을 뜯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코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읽으면서 저는 과연 만약 이곳을 떠났 더라도 해결이 됐을까?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걸?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코라는 프랭크에게 키스하며 프랭크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협박범이 등장을 하면서 위기가 다시 이들을 뭉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다음날 아침입니다. 10시쯤인데, 케네디의 친구 윌리는 혼자서 오지 않고 3명이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코라와 프랭크는 이들에게서 총도 뺏고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도 모두 찾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의 원본도 복사본도 그들에게는 총도 없으니 모두 꺼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소설 속에서 이 협박범들이 순순히 물러납니다. 닉과 코라에게는 다행이었던 내용이겠죠? 후련해 보이는 프랭크와는 다르게 코라는 눈빛이 묘합니다. 코라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프랭크는 왜 화가 났냐고 묻습니다. 어젯밤 식당에 프랭크와 일주일간 여행 갔던 그러니까 코라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기차를 타고 어머님 계신 곳에 가 있다가 어머니 장례식도 치르고 하느라 일주일 동안 없었던 그 사이에 프랭크와 여행을 갔던 매지라는 여자가 어젯밤 식당에 왔었대요. 매지와 프랭크는 여행을 하려고 전 세계를 여행하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지의 자초지종을 듣고 코라는 프랭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프랭크의 그런 바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였어요. 프랭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발뺌했겠죠? 네, 발뺌합니다. 매지랑 같이 멕시코로 여행한 적도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죠. 물론 코라는 믿지 않아요. 매지도 순순히 물러나요. 그러면서 프랭크와 여행하는 동안 태어난 새끼 퓨마가 있었거든요. 그 퓨마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주고 갔다고 하네요. 코라는 벽에 기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두꺼비 집을 밟아서 죽었던 고양이. 그들이 작당 모의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작당 모의였죠. 첫 번째 작당 모의를 하려고 했을 때 죽었던 그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고양이가 어찌저찌 다른 고양이로 돼서 살아서 다시 프랭크와 코라의 곁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네, 14장은
코라가 벽에 기대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14장은 끝났고요.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어느덧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5장. 코라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울다가 새끼 퓨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코라의 기분이 풀린 걸까요? 프랭크의 사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둘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사이가 됩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코라가 새끼 검사에게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내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내가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코라가 따라다니는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다. 라고요. 이두 사람 처음에 초반부에서는 키스할 때 입에서 피날 정도로 입에서 피나게 키스했던 사람들 맞나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던 하루, 저녁이 되어 잠이 든 프랭크는 전화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에는 코라가 외출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프랭크는 당장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코라한테 소리치고, 코라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날 죽일 방법을 생각한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설마 프랭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라고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맙소사 맞더라고요. 프랭크는 코라 바로 옆에 누워서 코라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 좀 소름 돋는 사람인데요. 프랭크는 근데 또 그런 자신을 인정을 하면서 매지랑 떠나려고 한 것도 사실이지만 코라와 프랭크 우리 둘 때문에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은 서로 사슬로 묶여 있다면서요. 대화를 하다가 코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프랭크에게 아기를 가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코라가 제지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봤다면서요. 그들이 생명을 죽였는데 다른 생명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프랭크를 떠나려고 했었지만 아기가 생겼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을 거라고 악마는 이제 떠났다고 말을 합니다. 프랭크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혼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해변에 갔어요. 두 사람은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프랭크는 거기서 물속에서 내가 코라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프랭크는 바닷속 깊이 잠수하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악행, 비열함, 무능, 무책임이 깨끗이 씻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수하다가 물 위로 프랭크가 올라오니까요, 코라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프랭크가 바닷속에서 모든 죄가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들자마자 이제 코라를 사랑한다고 느끼자마자 코라가 죽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러니도 느껴지고 충격의 15장이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16장 새끼 검사는 프랭크가 1만 달러, 가게 매출, 가게 권리증 등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프랭크가 닉과 코라를 순차적으로 죽였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죠. 처음에 닉을 죽였던 것도 돈 때문이 아니라 코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고, 심지어 코라가 죽은 거는 우발적인 그런 사고였던 거죠. 사고 때문에 코라가 죽은 건데, 검사는 프랭크가 닉과 코라를 모두 고의로 죽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검 보고서를 통해 검사는 코라가 임신했다는 상태였다는 걸 알고 그 또한 프랭크의 범행 동기였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코라가 떠나려고 했던 그날, 프랭크에게 썼던 쪽지가 식당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저희 계산통 있잖아요. 지폐 담아놓고 동전 담아놓는 통. 그 계산통에 쪽지가 들어있었대요. 코라가 썼던. 프랭크는 코라가 쪽지를 써서 거기에 넣은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수영 가기 전까지 가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죠. 그 쪽지에는 그리스인을 코라와 프랭크가 죽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카츠는 당시 프랭크를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새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사형수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여태까지 모든 일을 써놓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감방에서 프랭크는 코라를 생각합니다. 이러저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 계신 신부님의 말씀처럼 또 다른 생, 다음 생이 있다면 코라와 함께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집행유예일지 사형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사람들이 온다. 맥코넬 신부는 기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당신 여기까지 읽었다면 날 위해, 그리고 코라를 위해 기도해 주길. 거기가 어디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프랭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진짜 집행유예 받았을까? 사형을 받았을까? 라는 그런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프랭크가 책에서 계속 집행유예는 없다. 집행유예는 없다. 라고 되뇌이거든요. 그게 계속 저는 도망갈 순 없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두 번째에는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 집행유예 말고 사형을 선고받았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행유예 받았어도 케네디 같은 협박법이 또올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14장, 15장, 16장까지 해서 소설은 다 읽어봤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 월요일 오후 4시에 전주 FM 93.5MHz로 함께하고 있고 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14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살펴봤고요. 전 정말 이 책이 1934년 미국에서 출간이 되어서 지금 거의 92년 정도 지난 소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숫자를 계산을 잘 못하나? 지금 92년 정도 된 소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술술 읽히고 등장인물의 심리라든가 복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게 만들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작가가 소설을 쓸 때 누군가 작가에게 1927년과 1928년 신문에서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인이 쓴 소설 내용과 비슷했어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몰래 남편 명의로 5만 달러의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남편 사망 시 배액보상을 받을 조항이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 그녀는 우편 배달부에게 보험 지급증서를 자신에게 직접 배달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우편 배달부에게 그 신호로 초인종을 두 번 울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다 읽으면 이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은 뒤에 작품 해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해설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걸 읽으면서 이 실제 사건을 알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을 듣자마자 어떤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림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원래 작가는 책의 제목으로 사랑이냐 돈이냐 악마의 수표책 같은 제목이 거론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출판사에 보낸 원고의 결과 때문에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 작가가 가끔 우편 배달부가 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일부러 뒷마당에 나갔지만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언제나 배를 두 번 울린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작가가 유레카 했던 거죠.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가버리기 전에 언제나 배를 두번 울리거나 두번 노크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옛 전통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제목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를 제안하고 출판사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이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라는 제목 자체가 프랭크 체임버스라는 인물의 운명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은유라는 거죠. 중요한 등기나 정보를 전달할 때 우편 배달부는 첫 번째 벨을 울리고 반드시 한 번 더 벨을 누르는 관습이 있다고 하죠. 프랭크와 코라가 실제로 닉을 살해했을 때 첫 번째 벨이 울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두 명은 범막을 빠져나갔지요. 운명은 두 번째 벨을 울렸고 결국 프랭크는 사형수로 수감이 됐죠. 코라는 프랭크가 죽이지 않은 게 맞 사고였죠. 하지만 프랭크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독자들은 이것이 닉을 죽인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 운명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거죠. 두 번째 벨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진짜로 정말 저는 두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주인공들의 심리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따라가 보게 되는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고 특히나 이번에 책함시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읽었을 때는 좀 더 주인공들의 심리나 그런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또
영화도 봤어요. 영화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영화로, 영화화 된게 6개나 있어요, 6개. 원작 제목 그대로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영화는, 1946년작, 1981년작 두편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각국의 영화 거장들이 이 소설에서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제작한 그런 각색작까지 포함하면 총 6편이나 영화화가 됐다고 해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뭐 헝가리, 독일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 때문에요. 프랑스에서는 마지막 전환, 이 소설 각색권이 공식 구매되어 제작된 세계 최초의 영화와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OTT 구독하는 서비스 중에서 볼수 있는 게 1946년에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흑백판, 흑백 영화판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왔죠. 감독은 테이가넷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1946년 흑백 영화로 봤고요. 이 감독은 당시에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담보하던 베테랑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주요 감독의 주요 대표작은 중국회와 바탄이라는 영화였다고 하네요. 이 영화와 원작 소설을 둘다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코라가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그런지 카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카라가 여러분 꽃도 흰 백합꽃도 카라가 있잖아요. 카라꽃이 여기서 그 원작 소설에서는 코라가 그런 식당 일에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찌들어서 힘들고 앞치마 입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1946년판 헐리우드 영화 버전에서는요. 처음에 등장한 그 여주인공 카라가요, 너무 옷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입고 있질 않고, 짧은 흰색 핫팬츠에 딱 붙는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나오거든요? 영화 내내 그 주인공 카라가 굉장히 관능적인 분위기로 등장을 합니다. 옷을 굉장히 딱 붙는 옷 이런 거를 입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오, 판무파탈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이 영화랑 소설이 조금 달랐고, 남편이죠. 코라의 죽은 남편 닉도 1934년 원작 소설에서는 그리스 이민자여서 닉 파파다키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1946년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캐나다 출신의 무던한 남성 닉 스미스로 각색이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문체가 약간 건조하고 차가운 1인칭 시점의 프랭크의 독백이고 소설도 약간 하드보일드 소설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이제 프랭크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 약간 법정에서 검사랑 변호사가 서로 굉장히 싸우고 막 협의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법정 심리 스릴러라는 그런 부분도 약간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결말의 톤도 조금 다른데, 1934년 원작 소설은 약간 아이러니, 그리고 비극,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1946년 영화 버전에서는 약간 도덕적으로 참회하면서 끝나요. 신부님께 이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으면 코라랑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도덕적인 참회 버전으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카라를 연기한 분이 라나 터너라는 배우분이시래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관능적으로 나오고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서 그 여자분한테 빠져들면서 본 그런 영화였고,
근데 대신에 연기는 옛날 영화다 보니까 지금 연기 톤하고는 남자 배우분 연기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암튼간 그랬어요. 그 아마 지금은 컬러로 촬영이 되고 진짜 연예인분들, 배우분들 모공까지 보이잖아요. 화질도 좋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후반 작업도 뭐 CG도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지금의 연기 기법하고 그때하고는 또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의 연기 톤이 뭔가 조금 어색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 영화 속에 약간 관전 포인트 같은 거는 거기서 대부분 그 카라, 그 여주인공이 올 화이트로 거의 흰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뭐 터번, 반바지, 탱크톱 드레스 이런 거를 입거든요. 검은 옷은 남편의 장례식,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장례식 이럴 때두 번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였고, 아, 그리고 처음 등장부터, 아, 이 영화에서 이 여자분이 되게 관능적이고 판무파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알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이 카라가 등장을 할 때, 라나 터너가 등장을 할 때, 바닥에 굴러가는 립스틱을 집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카메라가 이 립스틱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 립스틱을 집고 여자분이 일어났는데, 문가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탱크톱 하얗게 입고 서 있는 라나 터너를 비추는 장면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첫 등장 씬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네, 영화하고 소설은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답니다. 또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함실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프랭크와 코라가 처음 만났을 때 코라의 입술에 피가 나도록 키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거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헐리우드 영화는 당시의 검열 때문에 직접적인 스킨십이나 그런 묘사가 조금 금지가 되어서 감독이 그런 걸 간접적으로 많이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흰색 의상이나 굴러가는 립스틱, 담배 불을 붙여주는 거, 미묘한 시선, 이런 거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까지 네, 잘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까지 소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더 흥미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다음에는 1981년 헐리우드 영화 버전까지 찾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1981년 버전은 좀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 OTT, 볼수 있는 OTT 서비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도서관이나 이런데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DVD 목록이 있는지 보거나, 아니면은, DVD를 구해서 보든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싶네요, 또. 네, 한번 다음 시간에는 그거 보고 와서 그거는 이번 시간처럼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짧게 어땠었다 이렇게 후기 정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야기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설의 줄거리도 따라가 보고, 닉의 마음, 프랭크의 마음 이렇게 살펴보면서 맞장구도 치고, 아, 프랭크 왜 이래? 코라 왜 이래? 이러면서 살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음에도 이런 소설의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따라가 보면서 주인공의 심리라든가, 당시의 시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소설에 나오는 단어라든가, 이런 거 조금 상세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또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위와 가뭄도 한풀 꺾여서 여러분과 조금 더 시원하게 시원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함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월요일 셋째 주 오후 4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제가 함열에다 이런 음악을 차리려고 하는데 군산에서 거기까지 다닐 수 있냐고.
1: 와, 함열에서 아니 그게 군산에서 함열까지.
0: 예예예. 예, 예. 오. 근데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 배웠어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그때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그 함열을 다니고 있어요.
1: 와, 한 20년도 넘겠네요.
0: 예. 지금 와. 그 회장님하고 하신 지는 25년.
1: 와.
0: 그 이제 그 차릴 때까지는 한 23년째 지금.
1: 와. 예. 김소희 씨가 진짜 그 성실하시다. 한번 그냥 약속은 그냥 신의를 굉장히 깊게 지키고 계시네요.
0: 그거 저는 한 길로만 쭉.
1: 와, 이야. 그럼 노래하고 이런 그런 봉사 단체인가 봐요.
0: 예, 예,
1: 노래도
0: 예,
1: 하고 예. 뭐 이렇게 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0: 예, 예, 예, 예.
1: 와. 그런데 가시면 물론 또 이미자 선생님 노래.
0: 예, 예.
1: 와. 아주 뭐 함열 뭐 전체를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네요.
0: 예, 왜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1회로 차리셨어 그분이.
1: 아.
0: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와서 놀고 지금은 다들 옛날부터 또 하나하나씩 익산으로 익산 사시는 분이 많이 왔거든요. 익산 사시는 분이 다 지금은 다 차렸어요.
1: 아, 익산에 계시던 분이
0: 봉사단체들.
1: 예. 갖고 지금 다니시다가.
0: 예. 갖고 익산에 지금 그 단체가 100몇 개라고 돼요.
1: 100몇 개요?
0: 예.
1: 와, 맞네요.
0: 갖고 이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함열에서 다녔기 때문에
1: 네.
0: 그분들이 저를 저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1: 네.
0: 한두 번 와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1: 네.
0: 근데 이제 그분 저는 몰라도 그분들이 익산 거 알아보더라고요.
1: 와.
0: 어떻게 버스 타고
1: 네.
0: 23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냐고 칭찬은 잘 해줘요. 그래도 고맙죠.
1: 와, 참 대단하셔, 진짜. 23년을 갖다 그 봉사단체를 계속 다니신다는 거는 집에, 그러면 그 집에서는 뭐라 안 해요?
0: 예, 애기 아빠가
1: 예.
0: 많이 저기를 해줘요.
1: 응원해줘요?
0: 예, 저 이해도 하시고 또 와. 제가 운전을 못 오면 또 데려다도 주고.
1: 와.
0: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1: 네.
0: 그럼 뒷바라지를 해줘요.
1: 와. 아, 박수 박수.
0: 네.
1: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진짜. 23년째 거 가시는 것도 대단한 건데
0: 예, 예.
1: 집에서 또 응원해주는 게 진짜 대단하시다.
0: 예, 예.
1: 와. 와는 김소연 씨한테 드리는 거고 박수는 제가 지금
0: 예,
1: 그 집에 네. 계시는 분한테 박수 치고요.
0: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대단하시다. 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버스 타고 간다는 게.
0: 예, 예, 예.
1: 와.
0: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1: 네.
0: 이제 자기 노래를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1: 아, 예.
0: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저는 이제
1: 네.
0: 봉사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 노래들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1: 네.
0: 이제 저만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다녔는데.
1: 네.
0: 그래서 어떻게든 저 정문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곡을 하나 받았어요.
1: 아.
0: 그래서 곡 받은 지는 23년도에 받았어요.
1: 아.
0: 갖고 지금 불과 한 4년 됐죠.
1: 네, 좀 따끈따끈하네요.
0: 예, 예.
1: 네, 오, 그래도 23년 동안 봉사하셔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0: 예, 예.
1: 많이 보면서 참, 그동안 욕 보셨네. 그거 참고 계시느라고 곡 안 내고.
0: 예.
1: 곡 안 내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왜냐면, 내 하나, 말해 하나, 내 하나, 말해
0: 예,
1: 하나,
0: 예.
1: 고민되잖아요.
0: 근데 저는 그거를,
1: 네.
0: 뭐, 나이가 있고, 뜨는 것보다도,
1: 네.
0: 그냥 기념으로,
1: 그렇죠. 예, 예.
0: 기념으로 한번 내고 싶어서 냈어요.
1: 네.
0: 그랬더니 오. 이제 아는 언니들이 곡을 갖고, 집에다 놓으면 뭐냐.
1: 네.
0: 그냥 이렇게 활동 좀 해봐라 해가지고 네. 했어요.
1: 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가 전부야. 이 노래가 어떤 곡이에요?
0: 아, 네가 전부야는 저 정문 선생님이 작곡하셨는데, 작사, 작곡하셨는데,
1: 네.
0: 이 노래는 소중한 사람들의 저기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1: 아,
0: 노래예요.
1: 아, 네, 네. 좋습니다. 김소희 씨의 곡, 네가 전부야. 들어보겠습니다.

0: 합니다.
1: 김소희 씨의 곡 네가 전부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소희 가수는 함열 예우의 봉사단체 재무국장 23년째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 봉사하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23년째 봉사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다시 한번 대단하십니다.
0: 아, 고맙습니다.
1: 네네네. 봉사를 진짜 23년 하셨는데 어때요? 봉사를 하러 가시면 어떤 마음이세요?
0: 아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래 다니신 분들과
1: 저 진짜 가까운 뭐 진짜 형제관광 같겠네요.
0: 예,
1: 뭐 가족
0: 그러죠.
1: 같이 그냥
0: 예, 나이 드신 분이 예. 또 어머니 아버님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가족 같이 그냥
0: 예, 와. 가족 분위기.
1: 와, 뭐 그냥 생일날 다 알고 그냥 이런 모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가족처럼 맨날 이렇게 보는 거겠네요.
0: 예예예, 예, 예. 가족도 전부 인 단체라고 보여야죠.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때요? 봉사, 그,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그쪽 가시잖아요.
0: 예, 예.
1: 어떻게 보면, 거기, 그, 계신 분들이.
0: 예, 예.
1: 그, 선생님, 그, 김소희 가수님을 보고,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쪽에서.
0: 예, 익산 쪽에서 많이 봤어요. 익산 오. 요양원 쪽에서.
1: 예.
0: 그러면, 지금 코로나, 저기 할 때부터 안 갔거든요, 거기는.
1: 예. 예.
0: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잘 오신다고
1: 네.
0: 또 날마다 왔으면 좋겠다고 아.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1: 아 날마다 왔으면 좋겠다고?
0: 예, 예, 예. 자주 오시라고 그런 소리 많이
1: 자주 오시라고?
0: 예, 예.
1: 네. 거기를 가다 보면은 거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계신 예, 분들인데 23년 동안 거 계신 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거 거기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신 분이 있었어요?
0: 아니 없어요.
1: 아, 다 바뀌었어요. 그냥 몇 번
0: 예, 예,
1: 이렇게.
0: 예, 예, 바뀌었어요.
1: 오, 예. 그러시구나.
0: 그리고 또 제가 예. 16년도에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1: 예.
0: 엄청 아파요 지금도. 근데 아. 많이 지금 좋아졌어요.
1: 아, 좀 그러셨군요.
0: 예.
1: 오, 그럼 조금 쉬었다가 가신 거예요?
0: 한 2년?
1: 쉬었다가. 아, 아프셔가지고?
0: 예.
1: 오, 그러시구나. 그래도 또 노래하면 기운이 나시죠?
0: 노래할 때는 이 모든 아픈 거를 잊고 오니까 아픈 일을 몰라요, 그 순간.
1: 아, 노래할 때는?
0: 예, 예, 그 순간은. 거기에 열정을 있다. 쏟으니까.
1: 오, 끝나고 집에 오면 아프구만요.
0: 이제 끝나면 이제, 그렇지, 아무래도 조금씩 아픈.
1: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0: 예, 그런 소리 예, 많이 듣습니다.
1: 예. 23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한 두 가지 말씀하시면은?
0: 예, 처음에는 참 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제가 자랑스럽고, 남 앞에 가서 노래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자랑스럽고,
1: 네.
0: 또 한 번은, 아니,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장님이 저하고 헌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 와.
0: 가고지 1년 넘었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 너무 좋고, 오래 봉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회원들을 다 속으로 뭔 일 있어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색 않고.
1: 네.
0: 그런 점이 너무 좋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아직도.
1: 오.
0: 그분이 안 계시니까 조금 예. 애후의 단체가 좀 예. 그래요. 모든 회원들이 그전 회장님 있을 때가 재미는 있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1: 아, 전에 회장님이 좀 이렇게 정말 굉장히 마음이 넓으셨나 보다.
0: 이 사람들 포옹을 이 회원들 예. 포옹 아주 잘해 주시고 그랬어요.
1: 네. 지금 많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0: 네. 그분이 오래돼가지고.
1: 예,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회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중에 특히 아니면 소희 씨한테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0: 아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항상 네. 막 그 일을 맡아서 많이 하고 청소 네. 뭐 하니까 막 버스 저 버스가 타려면 제가 일찍 나오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더 있다가라고 자기가 태워다 준다고 예, 그렇게 태워다 주신 기억도 많이 나요. 또 여러 회원들이 아저씨들이 또 한두 번씩 다 태워다 주고 그래서요.
1: 네. 정말 가족 같아가지고.
0: 예.
1: 예. 아 그러시구나. 회장님이 그래도 많이 챙겨주신 게 기억이 그래도 많이 나시나 봐요.
0: 예.
1: 그잖아요. 같이 있다 보면 그렇게 마음 써준 게 기억이 남고 또 그게 고마워가지고 또.
0: 예. 이제 아파서 예. 돌아가셨으면
1: 네.
0: 그게 이제 좀 덜 저기였잖아요. 그런데
1: 예.
0: 갑자기 익산병원에서 무릎 수술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와 왜요?
0: 그래서 무릎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1: 네.
0: 막 폐혈증 왔는가 봐요. 갖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1: 와.
0: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모든 회원분들이 좀 마음 아파했어요.
1: 오. 아, 또 그런
0: 예.
1: 또 일이 있었거든요. 와. 김소희 씨가 노래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0: 보람을 느낄 때는요.
1: 예.
0: 제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프고 나서
1: 네.
0: 아니 아프면서도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게 또 아플 때는 또 이 몸이 안 아프게 또 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저로서는 이 노래를 잘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하고 있구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아, 내가 참 노래를 하길 잘했다.
0: 예.
1: 오, 그런 마음이 들었군요.
0: 예.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김소희 씨의 두 번째 선곡,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들어보겠습니다.

0: 김소희 씨의 목소리로 흑산도 아가씨 잘 들었습니다. 김소희 씨,
1: 네.
0: 요즘에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관심 있는 거요?
0: 네, 요즘에.
1: 아, 저는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0: 네.
1: 좀제 몸이 빨리빨리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더욱더 빨리 저 완쾌될 수 있도록.
0: 건강에,
1: 예,
0: 예,
1: 건강에.
0: 건강을 요즘 초점을 맞추셨군요.
1: 예. 저는 아프기만 않으면 저는
0: 네.
1: 걱정할 게 없거든요.
0: 네,
1: 집에서도 다 식구들도 그러고.
0: 네, 그니까요. 또 집에서도 잘 해주시고,
1: 예.
0: 네, 김소희 씨가 평소에 노래를 연습하시는데, 어떻게 주로 이미자 선생님 거 말고는 또 다른 노래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1: 제가 저기에 이 노래의 이 목소리에 맞게 제가 어울릴 수 있는 거, 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노래 저는 좋아하거든요.
0: 아, 목소리에 어울리는 걸로?
1: 제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첫째는.
0: 네네.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배우시는 노래는 어떤 거예요?
1: 아, 저는 요새 김양의
0: 예.
1: 그 바람의 연가.
0: 김양의?
1: 예, 바람의 연가. 저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김소희 씨가 오시면서, 직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1: 아, 저는요,
0: 네.
1: 직업이 없어요. 항상 결혼해서
0: 네.
1: 그냥 가사에 주부 일만 했거든요, 지금까지.
0: 와, 최고 좋은 직업인데요?
1: 그리고
0: 네.
1: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만 이렇게 하고
0: 노래만?
1: 다녔어요. 예.
0: 아따, 참말로 행복하시겠습니다.
1: 네. 아, 우리 제 남편분한테 감사드리죠.
0: 네, 노래만 그냥,
1: 네,
0: 야,
1: 살림하고
0: 네.
1: 노래하고.
0: 예. 아,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1: 자, 딸내미 얘기를,
0: 예.
1: 딸이 애기가 셋인데
0: 네.
1: 옆에 살으니까 그 애기 셋을 갓난애기 때부터 키워줬어요, 지금까지. 하고,
0: 셋을요?
1: 예.
0: 아이고, 최고 힘들게 살으셨는데? 왜?
1: 그래도 그 손녀딸 보는 재미가 있고 노래하는 하면서 하니까 저는 즐거웠어요,
0: 아,
1: 항상.
0: 즐거웠어요? 원래 애기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예.
1: 그러지요. 어느
0: 예.
1: 때는,
0: 네.
1: 아, 나가서 노래하는데 이놈의 애기 때문에 못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좀.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노래 아니면 주부. 오직 그냥 애기 좀 봐주고. 또 애기 이쁘잖아요. 그죠? 자식이 나는 또 애기니까.
1: 그러지요.
0: 예, 막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예,
1: 틀리더라고요. 우리 애기 킬 때하고는.
0: 아,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느낌이?
1: 우리 애기들 킬 때는 그냥 그런가 하고
0: 예.
1: 켰는데, 그때 당시 이뻤지만 그런 것도 켰는데, 이 딸이 손녀를 낳으니까 그 애기가 정말 더 이쁜 거예요, 제가 키우니까.
0: 아,
1: 그런 점이
0: 그래요?
1: 틀리더라고.
0: 오, 참, 그렇구나. 그게 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또 얘기를 이렇게 키워본 사람은. 아, 그러시구나. 오. 아, 김소희 씨 인생곡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곡이에요? 인생곡이 하나 있다면.
1: 인생곡이 있다면 저는 여자의 일생.
0: 아, 여자 일세?
1: 저는 그런
0: 오.
1: 노래 하죠.
0: 어디 대목에서 꽂혔어요?
1: 여자 일생은
0: 네.
1: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나.
0: 별로 안 참았을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보기하고는 틀려요.
0: 아, 많이 참았어요?
1: 저는 그렇게 또뭐 참을 일도 많이 없지만,
0: 네네.
1: 웬만하면 인간대화 관계에서도
0: 네.
1: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0: 예,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1: 그냥 그런
0: 예.
1: 사람이 뭔말 하면, 아,
0: 네.
1: 그럴 수도 있지.
0: 예.
1: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성격이 그래요.
0: 참아야. 그 대목에 꽂혔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아,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시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그때 오시면 조금 더덜 떨리시겠죠?
1: 네, 그러겠죠.
0: 오늘 잘하셨어요. 예.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너무나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너무 기뻤어요, 오늘.
0: 네, 아우,
1: 너무나
0: 고맙습니다.
1: 감사드리고.
0: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제가 네가 전부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에 제가 못하지만서도 저기 사랑으로 봐주시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김소희 씨도 매일이 콘서트처럼 활기찬 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소희 씨의 목소리로 이수진의 이미 좋아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김소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망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라이딩스타의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페달에 발만 올리면 행복해지는 라이딩스타의 강규입니다.
0: 자, 9월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아침에는 살짝 바람이 불다가도 낮 시간에는 여전히 햇볕이 뜨겁게 내려앉고 저녁이 되면 자전거 타기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1: 그런가요? 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네. 한낮에 좀 타는 것이 좀 덥죠. 그리고
0: 아직은요.
1: 예, 아직은요. 네. 예, 자전거 이제 타는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물도 좀 챙기시고
0: 그럼요.
1: 쉬는 시간도 챙기고 예, 무엇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늦 여름 초가을 라이딩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난 뒤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 강변을 따라 부는 바람, 라이딩 후 함께 식사하는 식사 한 끼. 자전거는 결국 길이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참 신기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전거는 평범한 하루에도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네, 출근길에 바람을 느끼고 강변에서 잠깐 쉬고 집에 돌아오는 돌아오며 달린 길을 떠올리면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0: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우리 일상에 남기는 기분, 길이에서 생기는 관계, 함께 달릴 때 더 오래 기억되는 순간들을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1: 네, 9월의 뜨거운 가을밤, 두 바퀴 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들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뭐그 마음이 좀 울렁울렁 되더라고요.
1: 가을 분위기가 물씬이죠.
0: 예, 라이딩 스타. 오늘은 벨로 혁신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와우.
0: 이번 방송에는 벨로 혁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부회장님. 그리고 실무와 분위기를 함께 챙겨주시는 사무국장님입니다. 먼저 두 분께 인사 와, 부탁드립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너무 반갑습니다. 네.
0: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벨로 혁신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벨로 혁신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형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 물론 이름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형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 성함은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으시다면 개인적인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자기소개요?
0: 자기소개 한 거 아니에요?
1: 이름만
3: 자기소개를 할 건 없고요.
1: 네.
3: 그냥 저는 전업주부고
1: 네.
3: 활동하는 거는 지금 바르게 살기, 혁신동 바르게 살기 운동
1: 네.
3: 회장을 맡고 있고요.
1: 와.
3: 네.
1: 네,
3: 혁신동을 위해서 열심히 네. 봉사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한번.
4: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4: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1: 어머.
4: 네.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4: 혁신동에서는 혁신공동체연합회 네. 대표로서 혁신동에 한 10년 정도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1: 저희가 그 오늘은 벨로 혁신 특집이잖아요. 네, 이 두 분께서는 벨로 혁신의 사무국장과 부회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그 벨로 혁신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벨로 혁신. 벨로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네네.
3: 그래서
1: 네.
3: 자전거 벨로 혁신, 혁신동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벨로 혁신으로 졌는데
1: 네.
3: 이 이름이 우리 시의원인 송영진 의원님이 지셨어요.
1: 네네.
3: 그래서 그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를 방안을 위해서
1: 네.
3: 한번 활동을 해보자 네. 하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1: 그러셨군요.
0: 제일 처음에는 벨로 혁신이 아니었죠?
4: 아, 네.
0: 아, 처음부터 벨로 혁신 했던 거예요?
4: 그 전에 이름이? 저희가 자전거 네. 동호회가 있었어요.
0: 네. 다른 이름으로 있었죠?
3: 네. 이름이 네. 없었고요.
0: 아, 이름이 그 전에
3: 이름이 없었고,
1: 네.
3: 그 전주시에서 혁신동 자전거
0: 네.
3: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그 몇 명이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한 달에 한 번
1: 네.
3: 두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한 건 있었어요.
1: 네,
3: 근데
1: 네.
3: 그게 체계적이거나
1: 네.
3: 막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1: 네.
3: 그러다가 네. 이제 의원님이
1: 네. 네,
3: 한번 열심히 체계를 잡아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름도 짓고 회장님도
0: 선출하고
3: 예, 네, 선출하고 네. 그랬어요.
1: 벨로 혁신이라는 이름이 멋있어요.
3: 네.
4: 네, 맞습니다.
3: 프랑스를 다녀오시더니
1: 네. 네. 아,
3: 그 의원님께서
1: 다녀오시는
3: 네. 그 연수를 네. 다녀오시면서
1: 네.
3: 그 프랑스가 자전거 프랑스 말고 또 다른 데서 썼는데
1: 네.
3: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기 그 나라가
1: 네.
3: 자전거가 그렇게 멋지게 잘 돼 있다고 하면서
1: 네.
3: 우리 혁신에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1: 네.
3: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큰 구상을 하고 벨로 혁신을 만든 겁니다.
1: 지금은 벨로 혁신의 모임이 왕성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언제 자전거를 타시는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4: 네. 저는 올해 사무국장으로 제가 선출되면서
1: 네.
4: 저희가 이제 운영 계획안을 발표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토요일 날 정기 네. 라이딩을 하고요.
1: 아, 지금 토요일 날 타세요?
4: 네네. 네, 네. 그 외 토요일은 번개 라이딩, 네. 번개 네. 토요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더워서 네. 금요일마다 야간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4: 근데 야간 라이딩이 좀 위험해서 네. 지금 8월 달은 저희가 새벽에 6시 정도에 나와서 네. 뭐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네. 새벽 6시에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아니, 멋있습니다.
0: 야간 라이딩 할 때 네. 제가 벌레들이 많잖아요.
4: 네,
0: 혹시내는 벌레들이 많이 없어요?
4: 많습니다.
0: 많아요? 아니, 좀만 입 벌리고 하면 입속으로 막 들어올 정도로 많이 있던데.
4: 기치제가 네. 있어서 네. 특히 아. 벌레 많이 들어옵니다. 네.
1: 그래서 지금은 새벽 라이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뭐 두 명이 됐던 세 명이 됐던 모이는 수만큼 부담 없이 그렇죠. 라이딩을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네.
1: 그러면 그 새벽 라이딩, 아침 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4: 아닙니다.
1: 그냥 만나서 번개처럼?
4: 네, 네 번개. 그냥 번개를 치면 네. 시간 되시는 분들끼리 네 명도 탈 때도 있고 두 명 저희 두 명 주로 타고 있습니다. 네.
1: 멋있으세요. 네, 저희가 자전거를 지금 타게 되셨잖아요. 벨로 혁신에 이렇게 자전거 모임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3: 아까 벨로 혁신 그 예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그 우리 혁신동에는 그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민원이 좀 많았었어요.
1: 네네.
3: 그런 차원도 있으셨는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1: 네네.
3: 그 주차 공간을 해소하는 도움이 네. 될까 싶은 생각에 네. 자전거를 생활화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1: 네.
3: 이렇게 벨로 혁신 모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0: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래 모임을 하면 그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모임 자체가 워낙에 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에 속해요? 왜냐하면 서로 그 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모임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4: 벨로 혁신이 이렇게 되기 전에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주시에서 이제 자전거 정책과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혁신동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문의가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혁신공동연합회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제 혁신동에서 축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축제를 함께 진행했던 친구들이에요.
1: 네.
4: 그래서 우리 고무님과 우리 회장님과 저와 뱀띠 동갑내 친구들입니다.
1: 아, 너무 부럽습니다. 아,
0: 그렇게 모여다가 이제 처음에 그렇게 구성을 하다가 한 명 두 명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4: 그렇죠.
0: 거죠?
4: 네네.
1: 제가 사전에 사실은 선생님 그 잠깐 말씀 나눌 때는 뭐 송광사도 가고 아주 멀리도 가시긴 하셨지만 처음에는 바구니 자전거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3: 네, 맞아요.
1: 저 깜짝 놀랐어요. 바구니 자전거부터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3: 그러니까 처음에 생활용 자전거 활성화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자전거는 저기 바구니 자전거도 괜찮다.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가볍게 우리 모임에 들어올 수 있게 처음에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구니 자전거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1: 그럼요.
3: 처음에 그 지금 와서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바구니 자전거가 잘 안 나간다는 걸 이제 알았던
1: 그러니까요.
3: 거예요. 10km 가는 것도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중간에 10km 가면서도 중간에 쉬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쉬어가지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그 사무국장님은 자전거 바구니 자전거 처음 타실 때 어떠셨어요?
4: 아 저희가 그 전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었어요.
1: 네네.
4: 몇 명 안 되니까 와서 좀 타자.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날 세 번 넘어졌어요.
1: 아, 처음 타고 네. 자전거 타고 가실 때요? 아이고야.
4: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처음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타기는 하는데 네. 내릴 줄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내릴 때는 무조건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4: 그래서 네. 조그마한 바구니 자전거를 타게 되니까 네. 좀 안정감도 있고.
1: 아, 이게 낮아서?
4: 네. 네. 아주 조그만 자전거입니다. 그걸 타고 시작하면서 네. 내가 이걸 계속 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 보니까
1: 맞아요.
4: 선뜻 자전거가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바구니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네. 그럼 바구니 자전거로는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4: 아, 저 그때 망경강 네. 세창이 다림까지인가 갔습니다.
1: 바구니 자전거로요?
0: 네. 네.
1: 존경스럽습니다.
3: 맞아. 맞아.
0: 어머,
1: 근데 지금 생각하시니까
3: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네. 네. 네. 네.
4: 아니 근데 여럿이 가다 보니까 네.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막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죽기 살기로 진짜 굴렸던 것 같아요.
3: 아니 그 같이 가는 일행들의 배려가 없었으면 네. 네. 아마 그 바구니로 세창이를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에 쉬고 네. 늦으면 또 늦는 대로 우리가 속도를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기억이 남네요.
1: 혁신동에서 세창이 다리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거리가
3: 키로수로는 65km 정도 되나 60km가 좀 넘죠?
0: 저희 집에서 32km, 4km 정도 되거든요.
3: 왕복.
0: 그러니까 왕복하면 예. 한 70km 가까이 돼요.
3: 예.
1: 와 이제 정말 예. 전문 라이딩 예. 라이너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키로수를 딱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0: 근데 바구니 자전거로 70km 가까이.
1: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도 예. 대단하신 거 같아요.
4: 가서 이제 예. 칼국수 김제 정도에서 예. 칼국수 먹고
1: 회장님이 추천하셨죠.
4: 예. 그렇죠.
1: 그렇죠.
4: 예쁜 카페에 가서 네. 저희가 누워서 또 간식도 먹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즐기고 온다는 거, 또 맛집에 가서 먹고 오는 거, 그런 기억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네. 바구니 자전거로 그렇게 멀리 가셨는데, 근데 아, 그래도 자전거를 바꿔봐야겠다. 사실 자전거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마음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3: 네, 있었어요. 이제 바구니 자전거로 혁신동 내에서는 잘 타고 다녔어요.
1: 네.
3: 이제 뭐 연수원 쪽이라든가 네.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1: 네.
3: 다니다 보니까 네. 회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3: 밖으로
1: 네.
3: 혁신동 외로 뭐 어디 망경강도 좋다 뭐 객사 이쪽도 좋다 뭐 다 이런 게인데
1: 네.
3: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 바구니로 가기에는 조금 좀 창피하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민망하다든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 네.
3: 그래서 우리 그거 바구니로 어떻게 가요 막 이러니까 네.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1: 네.
3: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그걸로는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다들 좋은 자전거 타고
1: 이제 라이딩을 다니다
3: 네,
1: 보시니까
3: 네.
1: 네.
3: 이제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1: 네.
3: 사야지. 어차피 이제 그 한 1년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1: 네.
3: 아 이게 취미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3: 그러면서 계속 탄력으로 하면
1: 네.
3: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된다.
1: 네.
3: 가자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1: 네.
3: 예, 자전거를 구입했던 것 같아요.
1: 아우 잘하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이렇게 자전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4: 아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1: 네. 얼마 되셨어요 바꾸신지?
4: 아 원래는 그러니까 네. 자전거에 대해 제가 너무 문외한 인 것이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희도 한번 구입하러 가자 했는데 M 사이즈를 샀어요. 근데 저는 M이 항상 옷도 M이 맞다 보니까 자전거가 M이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1: 네, 네.
4: 실제로 엄청 큰 자전거였더라고요.
1: 맞아요. 네.
4: 그래서 어쨌든 그걸 타고 다니는데
1: 네.
4: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자전거 끌고 이렇게 네. 가는데 제 몸에 비해서.
1: 아, 새 걸로 M 사이즈를 네. 사셨구나.
4: 네. 네. 그래서 그걸 중고로 팔고 네. 팔고 다시 중고로 또 S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네. 저한테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손도 네. 손잡이도 자르고 바퀴도 갈고 다 저에게 맞게 네. 수리를 하고 나니까 네. 정말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정말 다행입니다. 네. 자전거 이렇게 변경하시고 나서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4: 아, 변경하고 일단은 굴렸을 때 쭉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 기분이 네. 상쾌하죠. 네.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먼 곳까지 네.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건 제 네. 생에 정말 네.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0: 맞아요. 네. 키로수 차로 다녀봤죠. 30km, 뭐 40km는.
1: 네. 우리 차로도 네. 세창이 다리까지 잘 안 가잖아요.
4: 맞습니다. 네.
3: 그 자전거를 처음 구입하고 나니까 네. 그 자전거에 대한 성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변속 그 속도 변속기라든가 예, 기아 변속 예. 이런 게 몰라가지고
1: 회장님이 안 가르쳐 주셨군요.
3: 아니요, 전부 다 가르쳐 줬긴 했는데 네. 각자의 자전거가 메이커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인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그 5단이면 5단에다만 놓고 다녔었어요.
1: 세상에.
3: 그러니까 이 속도감을 잘 못 느꼈죠. 네네, 네. 그런데 다니면서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해봐라. 네네. 그리고 오르막대는 이렇게도 해봐라 하면서 계속 코치가 있었어요. 네네. 회장님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자전거는 처음부터 네. 네. 내가 잘 인지하고 타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전거에 대한 재미를 더 네. 붙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근데 타시면서 배워가는 것도 재밌었죠.
3: 네, 네, 그랬던 재밌었죠. 것 같아요. 예. 더 잘 나가니까 네. 더 좋아, 더 즐겁죠.
1: 아, 그럼요. 네. 예전에 바구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누가 정말 등 떠밀어서 자전거 사라 그랬으면 진짜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서.
3: 네,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좋으려고. 맞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지금 벨로혁신의 정영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와보겠습니다.

0: 이번 노래는 김성호의 회상이었습니다. 예, 좀 전까지 뭐 회상을 하셨죠?
1: 우리
0: 나 자전거에 대한 회상.
1: 박재란 부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인데요.
0: 네.
1: 가을과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예, 많이 어울리죠. 예, 가을바람이 불면 예, 추억에 담긴다고 하죠.
1: 저희가 이제 노래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두 분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전거 타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혹시 그 자전거 타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그냥 언뜻 생각할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2: 아, 기억에 남았던 일이요?
1: 네, 기억에 남았던 일.
2: 저는 봄에 벚꽃길을,
1: 네.
2: 망경관길을 가다가 뒤에 오던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손잡이가 부딪혔어요.
0: 맞아요.
1: 맞아.
2: 그때
0: 예,
2: 계셨던가요?
0: 그때 뒤에 있었어요.
2: 그 정말 손가락 다치고 저희 남편도 많이
1: 아,
2: 다쳤는데
1: 올 봄, 올
2: 작년 봄이었죠.
1: 작년 봄에요.
2: 네, 하고 무릎도 다치고 손가락도 다치고 그래서 한동안 못 탔어요, 자전거를.
1: 네.
2: 그런데도 또 타게 되더라고요.
1: 지금은 손가락 괜찮으세요?
2: 아, 지금도 아파요. 그래서 병을 딴다거나 이럴 때 아니
1: 네.
2: 또 통증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저도 좋은 것을 기억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일행 중에 저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사고 나서 그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챌린지 한다고 금구 명품길을 갔어요. 근데,
1: 그 길이
3: 그
1: 험한데.
3: 굉장히 험하거든요.
1: 네,
3: 근데
1: 맞아요.
3: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좀 힘든
1: 맞아요,
3: 코스더라고요.
1: 맞아요.
3: 그래서 잘 갔다가 도장도 잘 찍고 다시 오와서 이제 다른 길로 차가 많으니까 이쪽 길로 가자 해서 이게 오는데 저희는 앞에 가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퍽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한가운 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막 일행이 4명이 갔었는데 다 당황해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얼굴에 귀 쪽에 막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이구나. 내가 다쳤구나. 이런 생각에 119를 막 부르려고 남편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괜찮니? 괜찮니? 하니까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놓였어요. 나 괜찮아. 그냥 어디 괜찮아.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 헬멧을 써서 다행이었던 게 헬멧이 이게 쭈그러진 거예요.
1: 어머, 세상에.
3: 그 헬멧이 쭈그러지면서 이 안경이 옆에를
1: 찔러서
3: 예, 광대뼈를 찔러서 그게
1: 어.
3: 피가 이 귀에 고인 거더라고요.
1: 얼마나
3: 천만,
1: 충격이었으면 세상에
3: 예.
1: 이것까지 이렇게 찍었을까?
3: 네, 그렇게 해가지고 피 닦고 나니까 다시 거기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 119
3: 이제,
1: 부르지 않고요.
3: 예, 그나마 그 비상 우리가 준비했었거든요. 상비약을. 그래서 반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아무튼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방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리막이었었는데, 그 배낭이 자꾸 어깨를 내리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리막에다가 약간의 이제 조금 그 경사가 약한 데서 이렇게 올리다가 핸들이 탁,
1: 이렇게
3: 예,
1: 쏠려서
3: 쏠려가지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분명 이거는 방심이라고 했던 거죠. 잘 타는 사람들이 방심해서
1: 그럼요.
3: 사고가 있을 수 있겠구나
1: 그럼요.
3: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꼼

0: 해주신 거예요. 챌린지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분 있을까요?
1: 챌린지가 처음에는 이
0: 네.
1: 챌린지 자체를
0: 네.
1: 하는 게 거부감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하는데 이걸
0: 네.
1: 해야 돼. 안 해봤던
0: 그럼요.
1: 일이라서
0: 네.
1: 이걸 해야 돼 하는데 회장님이 한번
0: 네.
1: 해봅시다.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 게
0: 네.
1: 핸드폰에 등록하고 이런 게
0: 밴드에 또 가입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러시는
1: 예,
0: 것들이.
1: 이게 번거롭잖아요.
0: 그럼요.
1: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0: 네.
1: 시작을 했는데,
0: 네.
1: 시작하면서 한
0: 네.
1: 군데 다녀오면서
0: 네.
1: 이제 회장님이 인솔해서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하루는.
0: 네네네네.
1: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너무 잘하셨어요.
1: 네네.
0: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1: 재미를 붙인 거죠. 이렇게.
0: 네.
1: 그런데 이제 그 좋았던 게 뭐냐면,
0: 네.
1: 지명이라는 데를 우리가 그 지명만 보고
0: 네,
1: 가잖아요.
0: 전주나 완주 지역의 지명에
1: 네.
0: 대해서.
1: 어디에 보물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
0: 네.
1: 거기는 또 어떤 멋진 곳이 있을까? 호기심.
0: 네.
1: 그런 것도 좋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그 전주 살면서
0: 네.
1: 내가 그곳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맞아요.
1: 전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이 그런 건지도 몰랐어요. 그
0: 맞아요.
1: 지명이 그 이름인지도 몰랐고
0: 쌍다리
1: 그냥 다리
0: 어미교.
1: 예.
0: 네.
1: 다리 뭐 이렇게 여기는 벽돌집이지 뭐 이래. 이런 거 그랬는데 이렇게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멋진 명소가 전주에 있었구나. 이런 것도 좋고
0: 네.
1: 그다음에 그 명소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은 어디 다리 뭐 쌍다리 무슨 교, 뭐, 이런 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얘기를 한다는
0: 네.
1: 그 변화. 너무 좋았습니다.
0: 맞아요. 이제는 그 다리 이름을 아시겠죠? 막, 하리교 하면 어디쯤인지 이렇게 딱
1: 오!
0: 기억나시죠?
1: 그치.
0: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챌린지 열심히 참가하셨잖아요.
2: 네.
0: 어떠셨어요?
2: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줄 기대도 하지
0: 다들
2: 않았고,
0: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2: 회장님이 처음에 세차기
0: 네.
2: 다리를 가보자 해서 단체로 가면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QR코드를 찍었을 때
0: 네.
2: 정말 보물을 찾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찾으러 다니면서
0: 네.
2: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저는 두 군데가 있는데,
0: 네.
2: 저희가 혁신동을 떠나서
0: 네.
2: 신리역까지 가서
0: 와.
2: 신리역에서 송광사까지 고갯길을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오르막길을 잘
0: 네.
2: 못하는데
0: 네.
2: 우리 회원분들이 앞에
0: 네.
2: 가서 딱 가서 한참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0: 네.
2: 또 열심히 타고 가서
0: 네.
2: 또 가다 보면
0: 네.
2: 또 소양까지 가서
0: 네.
2: 또 송광사까지 갔어요.
0: 세상에.
2: 근데 송광사에서 또 용진으로 또 고갯길을 또 넘어와야 잖아요.
0: 용진으로 이렇게 넘어오셨구나,
2: 네.
0: 전주로. 네.
2: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이 또 끈끈한 정이 생기기도 하고
0: 네.
2: 또 도착했을 때또 막걸리에 시원하게 저희가 또 해포를 풀면서
0: 네.
2: 회원들 간의 정이 더 뜨끈해지고 또그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어떤 그 희열감을
0: 네.
2: 이 챌린지를 통해서
0: 네.
2: 이렇게 알게 된것
1: 예.
2: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0: 벨로 혁신 하면은 막걸리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2: 네.
0: 벨로 혁신은 맥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준비해 드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2: 꼭 마십니다, 막걸리를.
0: 근데 가신 곳 중에 아우 나 여기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런 곳이 있으셨어요?
2: 저요.
0: 어디?
2: 저희가 챌린지를 통해서
0: 네.
2: 부의 저수지를 한세번 가는 것 같아요.
1: 네.
2: 거기까지는 너무 신나게 가는데
0: 네.
2: 대덕 초등학교라는 데를 처음 가봤는데
0: 멀죠.
1: 그래요.
2: 저는 제가 감동적인 게
0: 네.
2: 저희 남편이 일이 있다고 혼자 거기를 갔다 왔어요.
0: 네네.
2: 대덕초까지.
1: 네.
2: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저와 저희가 또 고모님하고 이게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0: 네.
2: 다시 또 따라온 거예요. 근데 구의저수지에서 대덕초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지루하고 오르막길이더라고요. 그래서
0: 조금
2: 네, 아니
0: 네.
2: 많입니다. 그래서 아
0: 네.
2: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 남편이 혼자 갔다 왔구나 생각하니까
0: 네.
2: 너무 안쓰럽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대덕초 가는 길이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끝없이 길만 올라가다 네, 보니까 네. 지루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러면 돌아오실 때도 대독초에서 다시 구이 쪽으로 돌아오셨어요?
2: 네네네.
0: 아, 그러셨구나.

0: 길을 모르니까요.
1: 혹시 부회장님은 이번에 챌린지 하시면서 아, 나 여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곳 있을까요?
2: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신리역에서 그 송광사 가는 길, 저도 네. 그런 길을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네. 그 코스를 알고 갔지만 네. 그 코스 현장감은 모르잖아요. 그 경사도라든가 맞아요. 이런 거를. 근데 실제로 접해 보니까 네. 거리도 거리지만 네. 이 언덕 네. 올라가는 길이 네.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중간에 쉬어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지치고 이게 다리가 안 굴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송광사에서 이제 목표가 송광사 거기 챌린지 도장 찍는 거였는데 보물찾기였는데 네.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또 군부대 쪽으로 또 오는 길이 은근히 또 언덕이더라고요.
1: 네, 거기가 맞아요. 저희가 훈련 코스거든요. 그쪽이
2: 거기는 이렇게 네. 쭉 보면 네. 아 그냥 만만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내가 지쳐서 그랬나 어쨌나 이게 그 언덕의 그 경사도는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1: 훈련 지나서 송광사로 내려오신 네. 거예요?
2: 아니요, 송광사에서 예 네,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 송광사에서 보면은 엄청 오르막길이잖아요.
3: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네, 오르막길이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2: 지치니까 고개를 숙이고 발 힘으로 지금 허벅지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참 힘들었. 는데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또 덕진공원까지 들려서
0: 네. 새벽호까지
2: 네. 새벽호 들렸다가 네. 이렇게 이제 코스를 그렇게 짜신 것 같아요. 리더분이.
1: 누가 그렇게 짜셨어?
2: 이제 오는 김에 또 가지는 네. 못할 거니까. 네. 그래서 새벽호 들렸다가 네. 덕진공원 들렸다가 이렇게 네. 집에 왔는데 지금 녹초가 된 거죠. 근데 너무 힘든지만 힘든 만큼 또 네. 보람
1: 아, 그럼요.
2: 예, 네,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 내가 거기를, 지금도 거기를 갔다 왔어. 네. 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1: 아, 전주를 그냥 가로질러서 한 바퀴 돌고 오셨네요. 네. 너무 대단하신데요. 아, 저희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노래 하나 잠깐 듣고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0: 네, 마크 툭과 박다혜가 부른 시작의 아이였습니다.
1: 아, 박다혜, 박다혜,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는
0: 예.
1: 목소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럼 누가 익산 분이세요?
0: 마크 툭이 익산 분이세요?
1: 아,
0: 예. 네,
1: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진행하시죠.
1: 네, 저희 지금 벨로혁신에 오늘은 정형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자전거 타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전주 이외 지역으로도 라이딩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2: 네, 저 같은 경우는
1: 네.
2: 남편하고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1: 아, 부럽습니다.
2: 그런데
1: 네.
2: 저희가 고향이 군산이에요. 근데
1: 아.
2: 군산 쪽을 많이 가고 싶어 해요.
1: 네.
2: 금강 주변이라든가.
1: 아.
2: 그런데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선유도 쪽을 갔던 기억이 나요.
1: 네.
2: 외항에다 차를 바치고
1: 네.
2: 거기 선유도 일대를 딱 한번 돌았었거든요.
1: 아.
2: 네, 그때
1: 네.
2: 그때도 한 80km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유대에 있는 섬을 다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1: 이제는 타시면은 보통 7, 80km시군요. 아, 프로십니다. 혹시 우리 정연 사무국장님은 전주 이외 지역 가보신 곳?
3: 아,
1: 네.
3: 저도 남편하고
1: 네.
3: 새만금에서 장자도를 들렸다가 부안까지 갔다 온
1: 네.
3: 적이 있어요.
1: 어머, 부안까지요?
3: 네, 부안 가서 백합죽 먹고 돌아왔습니다.
1: 와.
0: 그러면 다시 새만금에서 출발해서 다시 새만금으로
3: 네네.
0: 돌아오신
3: 네네. 그래서 그때
0: 거예요?
3: 한 87km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 이제 다 베테랑이셔서 그냥 기본
0: 기본
1: 80km를
0: 80km.
1: 얘기하시는군요.
0: 네.
1: 대단하십니다.
0: 처음에 타실 때가 바구니 자전거로 타실 때가 처음에 몇
1: 아, 진짜.
0: 킬로시죠?
1: 10km부터
2: 12km.
3: 그때 10km 너무 힘들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80km와 자전거를 바꾼 80km와 바구니 자전거로 10km.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3: 아, 당연히 현재 80km죠.
1: 80km가 너무 이렇게 라이딩하기 쉬운 건 아닐 텐데, 그죠? 그 벨로혁신에서도 전주 외에 다른 곳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3: 네. 아, 제가 올해 11월이었던가요? 작년?
1: 작년
3: 네,
1: 11월이요?
3: 작년 11월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 와.
3: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주도를 해서 저 벨로혁신과 자전거 타시는 전주시에서
1: 네.
3: 자전거 타시는 뭐 지소기업이랑 탄감자 회원분들과 함께 제주도 둘레길을 자전거를 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새벽 6시에 성산 일출봉으로 일출을 보러
1: 아,
3: 갔어요.
1: 자전거를 타고요?
3: 네. 근데
1: 와.
3: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한데
1: 네.
3: 다 이렇게 앞 사람의 불빛을 보면서
1: 네.
3: 그 새벽길을 달렸던 것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1: 아.
3: 일출을 보고 왔던 거 너무 좋았습니다.
1: 혹시 부회장님 또 제주도 말고 다른 곳도 다녀오셨어요?
2: 간 데가 많아요. 간 데가 많은데,
1: 맞아요.
2: 특별히 또
1: 네.
2: 기억이 남는 게, 우리가 여기서 광양 산수유 축제?
0: 예.
2: 예, 거기를 또 갔다 왔어요.
1: 아니, 자전거를 어디서부터 그러면 타신 거예요?
2: 그 집에서부터 탔던 거.
1: 왜?
2: 트럭으로. 네, 맞아요.
0: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2: 네,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거기는,
1: 네.
2: 아, 트럭, 그, 지금 여기, 네,
1: 트럭으로
2: 사위
1: 어디까지?
2: 하시는 분이, 트럭을 가져오셔가지고,
1: 네.
2: 전부 회원들 12분인가 이렇게 가셨는데,
1: 네.
2: 네, 그 트럭에다 싣고,
1: 네.
2: 가서, 그, 어느 부분에서 내려가지고
1: 네.
2: 탔는데 그 광양이라는 데가 참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1: 네, 멀죠.
2: 그리고 축제는 차가 잘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자전거로 한 바퀴 다 돌고
1: 몇월 달에 가셨어요?
2: 그
0: 그때
2: 산수유 축제니까
1: 4월. 아,
2: 4월인가?
1: 정말 사람 많이 붐빌 때 가셨네요.
2: 네.
1: 너무 좋을 때 가셨네.
2: 네, 좋을 때.
1: 벚꽃 필때 아니에요?
2: 벚꽃은 아니고
1: 산수유. 아,
2: 산수유를 보러 갔기
1: 산수유.
2: 때문에.
1: 네.
3: 4월 26일인가?
1: 4월 26일요? 그럼
0: 3월
1: 3월이겠죠.
0: 3월이죠.
2: 산수유 때.
1: 네.
2: 그때 자전거로
1: 네.
2: 누비고 그 거기가 순천 광양이니까 광양을 누비고 왔다는 거.
3: 네. 구례 매화 축제까지. 아 근데 기억에 남았던 건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오래 타지 않아서 그런지 오르막길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네. 힘들어요.
3: 근데 구례 매화 축제 장까지 또 오르막길이 네. 딱 보이는 순간 아 저는 여기 카페에서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회장님도 네. 아 본인 안 가시겠다고.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몇 분만 매화 축제장에 갔다 오시고. 네. 네,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네. 즐기다 왔습니다.
1: 아, 라이딩에 네. 또 그런 맛도 있어야죠.
3: 우리 회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1: 제가 알기로도 회장님께서 오르막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 네. 탕감자 회장님하고 정반대
1: 정반대 성격 갖고 계십니다.
3: 회장님 항상 그러세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멋진 풍광을 즐기고 오는 게 중요하다. 네네. 꼭 목표 지점에 그렇게 힘들게 가려고 하지 말고 네. 가서 맛집도 보고 맛있는 카페 멋있는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타자.
1: 그럼요.
3: 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1: 아, 그럼요. 저 다른 이제 모임들은 보면 몇 킬로를 갔냐, 얼마의 속도를 붙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벨로역 신에서는 이렇게 모임하시면서 자전거 타시면서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2: 아, 우리는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 그 갔다 온 곳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간 곳들이 많으니까 네. 여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아까 얘기하듯이 회장님이 네. 라이딩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맛집도 다니는 거, 네. 그다음에 멋진 카페 가는 것도 좋아서 네. 좀 회원들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혁신이 전주 지역에서 보면 약간 섬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바람 쐬는 길도 갔다 오시고 고산까지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혁신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는 보통 어떤 길로 해서 이렇게 나오세요?
2: 아, 지금 그게 좀 문제예요. 혁신에서 외곽으로 네. 나가는 길들이 네. 좋지도 않을 뿐더러 좀 복잡해요.
1: 맞아요.
2: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시에서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잘. 근데 네.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 갈 때마다 긴장은 해요. 골목을 이렇게 누비면서 망경강을 나가야 되고.
1: 맞아요.
2: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는 길들이 그렇게 네. 좋지가 않아요. 네. 외곽이다 보니까 네. 거의 신경을 안 써서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면 네. 속도를 안 내지만 위험하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1: 맞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시는데요. 앞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다 이런 곳이 혹시 있을까요? 나 이렇게 좀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3: 아, 저희 남편은 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네. 전국을 누벼보자 하는데
1: 자전거를 차에 싣고요?
3: 네, 실 수 있어요. 네. 연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두 대를 이렇게 얽혀서 놓고 타고 다니는데 네. 남해 여수나 이런 쪽에 가서 섬의 둘레길을 자전거로 타고 싶다 얘기를 네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나중에 그런 얘기도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3: 네.
0: 저희 남편분한테.
3: 네. 저희 벨로역신에서 올 가을에 네. 순천을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코스를 네. 혹시
0: 갈대수? 갈대밭? 이런데?
3: 일단 코스는 우리 회장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1: 순천으로 가시면은 이제 영산강으로 가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0: 순천이
2: 아니 춘천.
1: 춘천.
0: 네. 춘천.
1: 아, 남한강 쪽으로 가시는군요.
0: 그렇죠.
3: 네. 아, 죄송합니다.
0: 그쪽, 항상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올라가야죠. 네.
1: 언제 10월 달에 네. 가시는 거세요?
2: 가을길이 너무 멋지다고 계속 유혹을 하셔서
3: 네. 1박 2일로 가자고 하시고.
1: 아, 1박 2일로. 네.
2: 지금 네. 다들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 한 번 딱 다녀왔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춘천으로 갔다가 이제 춘천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이 참 좋은데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탕감자에서는 제주도를 10월 달에 예약을 했어요.
3: 제주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1: 아, 제주도 오세요. 참고로 4박 5일입니다. 아, 3박 4일입니다.
0: 3박 4일이에요.
1: 네.
2: 일주를 하실 수 있겠네요. 서귀포, 네. 제주도 이렇게
1: 네.
2: 해서.
1: 한 2박 210, 220 정도 되죠.
2: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 달 살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면서 네.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1: 왜요?
0: 네. 우리 제주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1: 무슨 일이 있었길래?
2: 아니요, 그 특별한 일은 아니고 네. 좀 뒤로 미뤘죠. 좀 더 체력을 키운 다음에 가야겠다.
1: 혹시 부회장님은 우리 앞으로 벨로역시를 통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2: 저 같은 경우는 그 멀리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하나 있어요.
1: 네.
2: 그 저희 남편의 목표이기도 한데
1: 네.
2: 저를 그 남편은 불제 코스라는 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1: 네.
2: 근데 지금 챌린지도 있긴 하지만 네. 거기를 같이 가고 싶어해요.
0: 불제를요?
2: 네. 근데 제가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열심히 자전거 타서 체력을 네. 좀 올린 다음에 네. 그 같이 가고 싶어하는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저도 같이 해야 되나 지금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지금 체력 키우고 있습니다.
1: 아, 응원합니다.
0: 둘째는
2: 그래요?
1: 근데 저 박재란 부회장님과 우리 예전에 한번 자전거를 탔었잖아요.
2: 네.
1: 근데 저보다 잘 타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1: 지금 체력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3: 잘
1: 그냥,
3: 타십니다.
1: 그냥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아무래도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서
1: 네.
2: 지금 조금 더 체력을 키운 다음에
1: 네.
2: 도전해 볼라 가을쯤이나 도전해 볼까 싶습니다.
1: 그럼요. 여름에는 안
2: 네,
1: 되죠.
2: 더워서
1: 안 되죠.
2: 네, 네.
0: 모래재도 하나 추천드려요.
1: 가을에는.
0: 가을에 모래재.
2: 그래요?
0: 네, 모래재도 네, 모래재. 한번 올라가시면 네, 거기는 메타세콰예요.
1: 아, 내려오는 네. 길이 너무 예쁘거든요. 올라갈 그래요. 때는 좀 힘들지만. 그
2: 불재를 갔다 오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불재 갔다 오시면 아마 네. 거기는 그냥 네, 웃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1: 그럼요. 네. 좀 멀긴 하지만 완만한 오르막길이어서
2: 그래요?
1: 괜찮은 것 같습니다.
2: 네네.
1: 자, 오늘 정영 사무국장님과 박재란 부회장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 여기 두 분의 열정을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2: 마지막으로...
1: 오늘 재밌으셨어요?
2: 네, 재밌었어요.
1: 아유, 우리 부회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니요, 지금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1: 네.
2: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네. 다 해서,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1: 너무 잘해주셨어요.
0: 잘하셨어요,
2: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 벨로 혁신이, 예, 지금은 정체기거든요.
1: 네.
2: 그래서 회원이 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회원 그대로
1: 네.
2: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벨로혁신이 어떻게 하면 회원이 많이 늘을까
1: 네.
2: 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라이딩을 했을 때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을 뿐인데.
2: 예, 네.
1: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3: 아, 저는 인생을
1: 네.
3: 살면서
1: 네.
3: 제 땀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1: 네.
3: 운동하는 거 싫어해요. 제 100km를
1: 네.
3: 22초에 달리는
1: 네.
3: 체육 시간을 항상 아파서 누워있고 그럴 정도로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데
1: 네.
3: 이 라이딩을 하면서 아, 내 나에게 맞는 운동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전거는 다이어트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몸의 신체를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1: 맞아요.
3: 그 기쁨과 네. 뿌듯함이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자전거의 그 라이딩의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겨울에 한 번 더
0: 겨울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네요.
1: 네. 네. 사무국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방송에 딱 남겨야 돼요. 남편분들 보내주신다고.
0: 아, 아이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방송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4: 큰일 납니다.
0: 예, 오늘 벨로혁신의 부회장님과. 예. 사목장님 모시고 처음 가입할 때부터 과거의 추억 그리고 현재 라이딩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1: 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자전거 모임은 단순히 달리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활력소를 얻는 곳이죠.
0: 네. 예, 벨로혁신이 지금처럼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뭐 서로 챙기는 거 그리고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전거는 혼자 타도 좋지만 함께 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벨로혁신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 좋은 사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모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딩 스타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만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박정규였습니다.
0: 네, 라이딩스타의 강한규였습니다.
1: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0: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지요. 우선은 살만하다 싶지만 농작물을 위해선 비가 좀 내렸으면 싶고요. 메마른 대지와 냇가를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네. 출판사,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장편소설, 밝은 밤. 이다민의 배낭여 다섯 번째 책이지요.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주인공 지연의 증조부는 백정의 딸인 증조모에게 끌리는 관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일본군에게 끌려갈 그녀를 구해 개성으로 같이 떠나게 되었지요. 오늘은 밝은 밤 4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나는 증조 할머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증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증조 할머니는 백정의 딸이었고 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 낯선 남자와 결혼했다. 이름 없는, 구체적인 형상도 없는 엄마의 할머니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빠져나와 금방이라도 내 앞에 나타날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의 증조 할머니 이정선. 그런데 할머니는 예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야기 많이 해줬어.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왜 지나간 일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계속 자식에게 이야기하느냐고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랬어. 나도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너도 내가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말해줘야 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전해졌다. 아, 집에 가야지.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다. 주무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앉아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이다. 그 말을 하는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섭섭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죄송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린 것이 할머니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기 전에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결혼식 때는 죄송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표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나를 봤다. 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엄마 고집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애써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헤어졌어요. 남편이랑. 잘했어.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약간 얼떨떨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번호 알려줄래? 연락은 안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할머니의 핸드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할머니의 번호를 받았다. 심심하면 연락해. 네.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면 당장 끊어. 그럴게요. 나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가 싸준 남은 케이크를 들고 집을 나왔다. 할머니 집에 초대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엄마를 키울 때도 추리소설을 읽느라 가뜩이나 부족한 잠이 더 부족했었다고. 어린 시절에는 기갈이 든 사람처럼 책을 읽었었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도무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글을 읽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활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오래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로는 책을 펼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다. 텔레비전이 난리가
화면이 흔들리는 게 눈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 말에 할머니는 텔레비전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우리 집 거실 한 규퉁이에 놓인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크기는 작았지만 화면은 깨끗하게 나왔다. 언젠가부터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한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돼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자였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텔레비전을 가지고 갈 테니 괜찮은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텔레비전은 보기보다 무거웠다. 겨우 텔레비전을 들고 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왔을 거라고. 현관에서부터는 할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들여 옮겼다. 거실장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자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 텔레비 안 봐도 괜찮겠어? 나는 거실장 아래에 놓인 할머니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저거 버리세요. 할머니 눈 다 상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아시죠? 나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러네요. 아무튼 잘 받을게. 고마워.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유자차를 마시면서 치타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갈 제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같이 밥을 먹고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해봐. 증조 할머니 사진이 저번에 보여주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야. 우리 엄마 사진. 그 사진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도 돼요?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부탁을 더 반기더니 작은 방에 가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나는 나와 꼭 닮은 증조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작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새어나왔다. 입이 아니라 눈이 그랬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증조모 옆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언뜻 봐서는 둘 다 몸을 앞으로 향하고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여자가 증조모 쪽으로 약간 몸을 틀어 앉은 모습이었다. 치마 위에 포갠 증조모의 손에 여자가 한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편이었고 이목구비도 모두 아담했다. 이분은 누구예요? 세비 아주머니. 세비 아저씨 부인이에요? 두 분이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친구는 아니었지. 그럼요. 사진만 저장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다. 개성에 도착하고서도 엄마한테는 친구가 없었어. 외로웠을 거야. 개성 사람들이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애초에 증조부가 구한 직장이 당숙 친구의 방앗간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증조모의 출신을 알았다. 증조부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 자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일본군에 끌려가게 되었으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리 없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무턱대고 백정의 딸과 혼인한 증조부를 좋게 봐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자에서 괜찮았던 거야. 사람들은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수군대지 않았어. 증조모의 출신이 밝혀진 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많았다. 양민 남자와 결혼했으므로
그녀도 양민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한 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다. 그녀는 엄연한 양민 남자의 아내였으니까. 그들은 그저 그녀를 피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그녀가 다가가면 조용해졌고 도무지 끼워주지 않았다. 그녀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렸다. 적극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공격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대돌에 멍하니 앉아서 마당에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사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삶에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그건 사치이기 전에 위험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같은 의문의 싹을 다 뽑아버리라는 말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때리는 거지? 왜 내 남편은 치료도 받아보기 전에 그렇게 빨리 떠난 거지? 어떻게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다. 오늘 지나가는 길에 맞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내 남편은 이유도 모르는 병으로 죽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혼자 슬퍼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을 나를 부정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일어난 일을 평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사는 법이라고. 그녀는 대돌에 앉은 채 엄마가 알려준 방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픈 엄마를 버렸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엄마를 땅에 묻어주지 못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 그건 항상 그랬던 일이다. 엄마의 말대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그래,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주먹을 쥐었다. 나를 백정의 딸이라고 경멸하는 눈빛이 나는 여전히 아프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여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경멸받고 싶지 않다.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라는 싹이 있었다. 그건 아무리 뽑아내도 잡초처럼 퍼져나가서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희망을 지배할 수 없었다. 희망이 끌고 가면 그곳이 가시던 물이라도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말대로 그건 안전한 삶이 아니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따라 기차를 타고 개성으로 가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의 경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념하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을까? 그녀가 방을 얻어 살던 집에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집주인과 돌이 넘은 아이를 키우는 동인애, 아이 다섯을 키우는 복군애가 살고 있었다. 증조모와 증조부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신혼부부를 환대해 줬다.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고
둘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환대에 증조모는 놀랐다. 이불이 부족한 걸 알고는 동인애가 이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들도 그녀와 함께 잘 어울려 놀았다. 증조모는 아이들을 항상 두려워했었다. 아이들이 모여서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길을 돌아갈 정도였다. 하지만 양민이 되어 만난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웃어줬다. 삼촌이 아즈마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기도 하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미주알, 고주알, 종알대기도 했다.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군의 아이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칭얼댔다. 4살 정도 되는 귀여운 아이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쫓는 시늉을 했고 아이는 까무르칠듯이 웃으면서 달렸다. 그러자 멀리서 복군의 아주머니가 뛰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기야? 그렇게 말하고 복군의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복군의 아주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동인의 아주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예전에 빌려주었던 이불을 돌려달라고 했다. 새 이불을 샀으니 빌린 이불을 다시 준다고 해도 한사코마다 하던 분이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증조부가 데려간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심 깊은 바오로가 세례도 받지 않은 여자에게 미쳐서 부모와 고향을 등졌다는 이야기가 개성의 성당에 퍼지지 않을 리 없었다. 증조모는 순진한 남자애를 꼬드긴 죄인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있다면 그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산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 증조부가 방앗간에 나가 있는 동안 그녀는 일을 했다. 개울로 가서 빨래를 하고 배를 짜고 화로에 불을 피워 다듬이질을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했다. 장작을 패고 설거지를 하고 나물 갖가지 장아찌를 만들고 장에 가서 먹을 거리를 사고 동치미와 파김치를 담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증조부가 방앗간에서 먹을 도시락을 쌌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녀와 같은 부엌을 쓰는 걸 언짢아 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가족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증조부가 일에서 늦게 돌아왔기에 다른 가족들이 저녁상을 치운 뒤에 부엌을 쓸 수 있었다. 뒷마당에 노는 땅이 있어서 텃밭으로 삼고 여러 씨앗을 뿌려 가꾸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믿을 수 없이 느리게 흘렀다. 겨울이 되었을 때 고향에서 증조부의 큰형님이 방문했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노여워 보였다. 입술이 아주 얇고 가만히 있을 때도 힘을 줘서 입을 담은 얼굴이었다. 증조모는 아껴놓은 코다리를 꺼내 물을 넣고 조림을 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의 흰쌀을 쌀독에서 퍼내어 밥을 앉혔다. 밥사발을 쟁반에 담아 나가려는데 부엌 입구에 복군의 7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애는 증조모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기와 즐거움이 어우러진 표정. 그 애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나가는 길을 막았다. 비키라! 그녀의 말에 그 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쟁반을 올려쳤다. 밥사발 하나가 깨졌고 나머지 하나는 멀쩡했지만 흰쌀밥이 부엌 바닥에 흩뿌려졌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새도 없었다. 방 안에서 빨리 밥을 달라고 외치는 증조부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우선 코다리 조림과 반찬부터 밥상으로 날랐다. 밥은 어디 갔네?
중조부가 물었다. 가져오는 길에 복근의 아이가 장난을 쳐서리 사발이 다 깨지고 바닥에 다 쏟아졌어. 형님이 오셨는데 밥도 없이 먹으라는 기야? 보리쌀 남은 것이 있으니 말씀 나누고 계시면 그간 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희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내래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네 집에 왔는 줄 아는 기야? 옆에 내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디에 쓰갔어? 희숙이 오셨는데 어디서? 희숙은 외투를 몸에 걸치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형님, 이러지 마시라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랬지 일부러 기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하시라요, 형님.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빨리 가서 밥을 하라고 재촉했다. 증조문은 부엌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뾰족하게 날이 선 사발 조각을 밟았다. 발이 된 듯 뜨거웠지만 그녀는 참고 걸었다. 서둘러 보리쌀을 씻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다. 마당을 건너다 보니 이미 짐을 다 챙긴 시숙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날이었다. 그녀는 더 계시다 가라는 말도 못한 채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 명분의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다. 상처는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꽤 깊었다. 그녀는 전조각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치열하고 다시 버선을 신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9월부터는요 배낭녀가 매주 화요일 밤 9시 1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다민이었고요. 편안하신 밤 되시고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입추가 지나고 날씨가 많이 달라졌지요. 우선은 살만하다 싶지만 농작물을 위해선 비가 좀 내렸으면 싶고요. 메마른 대지와 냇가를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네. 출판사,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장편소설, 밝은 밤. 이다민의 배낭여 다섯 번째 책이지요.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주인공 지연의 증조부는 백정의 딸인 증조모에게 끌리는 관심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끝내 일본군에게 끌려갈 그녀를 구해 개성으로 같이 떠나게 되었지요. 오늘은 밝은 밤 49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나는 증조 할머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증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의 증조 할머니는 백정의 딸이었고 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 낯선 남자와 결혼했다. 이름 없는, 구체적인 형상도 없는 엄마의 할머니로만 존재했던 사람이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 빠져나와 금방이라도 내 앞에 나타날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의 증조 할머니 이정선. 그런데 할머니는 예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엄마.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야기 많이 해줬어. 사람들이 흉을 볼 정도로 왜 지나간 일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계속 자식에게 이야기하느냐고 면박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랬어. 나도 나중에 짜증이 나더라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너도 내가 했던 이야기 또 하면 말해줘야 한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에게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전해졌다. 아, 집에 가야지.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밤이었다. 주무셔야 하는데 눈치도 없이 앉아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니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말이다. 그 말을 하는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섭섭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내가 죄송하다는 말로 예의를 차린 것이 할머니에게는 거리를 두는 것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기 전에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 결혼식 때는 죄송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표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나를 봤다. 손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 엄마고 집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애써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 헤어졌어요. 남편이랑. 잘했어.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약간 얼떨떨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번호 알려줄래? 연락은 안할 거야.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할머니의 핸드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할머니의 번호를 받았다. 심심하면 연락해. 네. 귀찮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면 당장 끊어. 그럴게요. 나는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가 싸준 남은 케이크를 들고 집을 나왔다. 할머니 집에 초대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엄마를 키울 때도 추리소설을 읽느라 가뜩이나 부족한 잠이 더 부족했었다고. 어린 시절에는 기갈이 든 사람처럼 책을 읽었었다고 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도무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글을 읽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활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오래 집중해서 읽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로는 책을 펼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다. 텔레비전이 날리가 화면이 흔들리는 게 눈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 말에 할머니는 텔레비전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우리 집 거실 한 규퉁이에 놓인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크기는 작았지만 화면은 깨끗하게 나왔다. 언젠가부터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한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돼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자였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텔레비전을 가지고 갈 테니 괜찮은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텔레비전은 보기보다 무거웠다. 겨우 텔레비전을 들고 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왔을 거라고. 현관에서부터는 할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들여 옮겼다. 거실장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자 할머니가 물었다. 정말 텔레비 안 봐도 괜찮겠어? 나는 거실장 아래에 놓인 할머니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저거 버리세요. 할머니 눈 다 상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아시죠? 나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러네요. 아무튼 잘 받을게. 고마워.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유자차를 마시면서 치타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을 봤다. 나는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갈 제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같이 밥을 먹고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해봐. 증조 할머니 사진이 저번에 보여주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야. 우리 엄마 사진. 그 사진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도 돼요?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부탁을 더 반기더니 작은 방에 가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나는 나와 꼭 닮은 증조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작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새어나왔다. 입이 아니라 눈이 그랬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증조모 옆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언뜻 봐서는 둘 다 몸을 앞으로 향하고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여자가 증조모 쪽으로 약간 몸을 들어앉은 모습이었다. 치마 위에 포갠 증조모의 손에 여자가 한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편이었고 이목구비도 모두 아담했다. 이분은 누구예요? 세비 아주머니. 세비 아저씨 부인이에요? 두 분이 친구였어요? 할머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친구는 아니었지. 그럼요. 사진만 저장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나는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붙이고 있었다. 개성에 도착하고서도 엄마한테는 친구가 없었어. 외로웠을 거야. 개성 사람들이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애초에 증조부가 구한 직장이 당숙 친구의 방앗간이었다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는 당연히 증조모의 출신을 알았다. 증조부는 순진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 자신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일본군에 끌려가게 되었으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리 없었다. 부모의 허락 없이 무턱대고 백정의 딸과 혼인한 증조부를 좋게 봐줄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남자에서 괜찮았던 거야. 사람들은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수군대지 않았어. 증조모의 출신이 밝혀진 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많았다. 양민 남자와 결혼했으므로 그녀도 양민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한번 백정은 영원한 백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녀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다. 그녀는 엄연한 양민 남자의 아내였으니까. 그들은 그저 그녀를 피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그녀가 다가가면 조용해졌고 도무지 끼워주지 않았다. 그녀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돌렸다. 적극적으로 그녀를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는 공격당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대돌에 멍하니 앉아서 마당에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빠르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사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삶에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그건 사치이기 전에 위험한 일이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같은 의문의 싹을 다 뽑아버리라는 말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때리는 거지? 왜 내 남편은 치료도 받아보기 전에 그렇게 빨리 떠난 거지? 어떻게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다. 오늘 지나가는 길에 맞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내 남편은 이유도 모르는 병으로 죽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혼자 슬퍼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을 나를 부정탄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일어난 일을 평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게 사는 법이라고. 그녀는 대돌에 앉은 채 엄마가 알려준 방법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아픈 엄마를 버렸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엄마를 땅에 묻어주지 못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 그건 항상 그랬던 일이다. 엄마의 말대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 식의 생각은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재능. 부당한 일은 부당한 일로, 슬픈 일은 슬픈 일로, 외로운 마음은 외로운 마음으로 느끼는 재능. 그래, 개성 사람들은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주먹을 쥐었다. 나를 백정의 딸이라고 경멸하는 눈빛이 나는 여전히 아프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외롭다. 나는 상황이 변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여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경멸받고 싶지 않다.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라는 싹이 있었다. 그건 아무리 뽑아내도 잡초처럼 퍼져나가서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희망을 지배할 수 없었다. 희망이 끌고 가면 그곳이 가시던 물이라도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 말대로 그건 안전한 삶이 아니었다.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따라 기차를 타고 개성으로 가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의 경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념하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을까? 그녀가 방을 얻어 살던 집에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집주인과 돌이 넘은 아이를 키우는 동인애, 아이 다섯을 키우는 복군애가 살고 있었다.
증조모와 증조부가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은 신혼부부를 환대해 줬다. 증조모가 백정의 딸이고 둘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쳐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환대에 증조모는 놀랐다. 이불이 부족한 걸 알고는 동인애가 이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들도 그녀와 함께 잘 어울려 놀았다. 증조모는 아이들을 항상 두려워했었다. 아이들이 모여서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길을 돌아갈 정도였다. 하지만 양민이 되어 만난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웃어줬다. 삼촌이 아즈마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기도 하고 그녀를 따라다니며 미주알, 고주알, 종알대기도 했다. 어느 날 빨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복군의 아이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칭얼댔다. 4살 정도 되는 귀여운 아이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쫓는 시늉을 했고 아이는 까무르칠듯이 웃으면서 달렸다. 그러자 멀리서 복군의 아주머니가 뛰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기야? 그렇게 말하고 복군의 아주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복군의 아주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동인의 아주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예전에 빌려주었던 이불을 돌려달라고 했다. 새 이불을 샀으니 빌린 이불을 다시 준다고 해도 한사코 마다하던 분이었는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증조부가 데려간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심 깊은 바오로가 세례도 받지 않은 여자에게 미쳐서 부모와 고향을 등졌다는 이야기가 개성의 성당에 퍼지지 않을 리 없었다. 증조모는 순진한 남자애를 꼬드긴 죄인이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있다면 그건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산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 증조부가 방앗간에 나가 있는 동안 그녀는 일을 했다. 개울로 가서 빨래를 하고 배를 짜고 화로에 불을 피워 다듬이질을 하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했다. 장작을 패고 설거지를 하고 나물 갖가지 장아찌를 만들고 장에 가서 먹을 거리를 사고 동치미와 파김치를 담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증조부가 방앗간에서 먹을 도시락을 쌌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이 그녀와 같은 부엌을 쓰는 걸 언짢아 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가족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증조부가 일에서 늦게 돌아왔기에 다른 가족들이 저녁상을 치운 뒤에 부엌을 쓸 수 있었다. 뒷마당에 노는 땅이 있어서 텃밭으로 삼고 여러 씨앗을 뿌려 가꾸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믿을 수 없이 느리게 흘렀다. 겨울이 되었을 때 고향에서 증조부의 큰형님이 방문했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노여워 보였다. 입술이 아주 얇고 가만히 있을 때도 힘을 줘서 입을 담은 얼굴이었다. 증조모는 아껴놓은 코다리를 꺼내 물을 넣고 조림을 했다. 가까스로 두 사람이 먹을 분량의 흰쌀을 쌀독에서 퍼내어 밥을 앉혔다. 밥사발을 쟁반에 담아 나가려는데 부엌 입구에 복군의 7살짜리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애는 증조모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기와 즐거움이 어우러진 표정. 그 애는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나가는 길을 막았다. 비키라! 그녀의 말에 그 애는 그녀 쪽으로 다가와 쟁반을 올려쳤다. 밥사발 하나가 깨졌고 나머지 하나는 멀쩡했지만 흰쌀밥이 부엌 바닥에 흩뿌려졌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을 새도 없었다. 방 안에서
빨리 밥을 달라고 외치는 증조부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우선 코다리 조림과 반찬부터 밥상으로 날랐다. 밥은 어디 갔네? 증조부가 물었다. 가져오는 길에 복근의 아이가 장난을 쳐서리 사발이 다 깨지고 바닥에 다 쏟아졌어. 형님이 오셨는데 밥도 없이 먹으라는 기야? 보리쌀 남은 것이 있으니 말씀 나누고 계시면 그간 밥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희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님, 내래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네 집에 왔는 줄 아는 기야? 옆에 내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디에 쓰갔어? 희숙이 오셨는데 어디서? 희숙은 외투를 몸에 걸치고 나가려는 신용을 했다. 형님, 이러지 마시라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랬지 일부러 기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하시라요, 형님.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빨리 가서 밥을 하라고 재촉했다. 증조문은 부엌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뾰족하게 날이 선 사발 조각을 밟았다. 발이 된 듯 뜨거웠지만 그녀는 참고 걸었다. 서둘러 보리쌀을 씻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다. 마당을 건너다 보니 이미 짐을 다 챙긴 시숙이 집을 떠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추운 날이었다. 그녀는 더 계시다 가라는 말도 못한 채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두 명분의 보리밥을 짓기 시작했다. 상처는 겉보기에는 크지 않았지만 꽤 깊었다. 그녀는 전 조각으로 상처 부위를 묶어 치열하고 다시 버선을 신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달 9월부터는요 배낭녀가 매주 화요일 밤 9시 1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다민이었고요. 편안하신 밤 되시고 내일 밤 다시 뵙겠습니다.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너도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됐네 그래 난 누군가의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저 아이 내 것이다.
1: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0: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0: 야, 다신 내 눈앞에 뛰지 마.
1: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집에 나한테만 그랬어.

0: 내가 한 번은 어디서든 꼭 반드시 만나주고 있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
1: 아, 오 마이 갓.